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레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시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 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 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 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토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천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0: 대표하는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동네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너무 좋아해요.
1: 맞아요. 저도 그런데 정말 도로도 뻥 뚫려 있고 네. 정비도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나무와 골목길이 굉장히 정감 가는 지역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미술관에서 굉장히 또 인기 많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거장들의 작품들과 또 감동적인 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가 네. 열리고 있습니다.
0: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I'm fine. And you?
1: 아, 잘 지내요. 딱 다시 물어보는.
0: 네. 사실 제목만 봐서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요?
1: 가보시죠.

0: 친구에서부터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약간 로맨틱한데 저 이런 제목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전시예요.
0: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1: 그래서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0: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0: 자, 과연 첫 번째 작품은 와, 서체네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예. 오. 사실 예전에는 이 글씨도 그림으로 시서화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행서체로 쓴 대련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의 문장을 이렇게 대립해서 두는 형식을 말하는데 와, 근데 입구부터 약간 저는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글자로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0: 네.
1: 주린의 미묘한 필묵은 삼당의 작법이고 석실의 고아한 문장은 양한의 품격이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0: 근데 정말 추사 김정희의 글씨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 양쪽에 걸린 첫 두 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였나 봐요. 주림 석실.
1: 네.
0: 첫 번째 작품으로 추사의 글씨를 배치한 것도 그렇고 공간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실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네.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저는 서울미술관에서 학위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유임상이라고 합니다.
0: 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예. 보통 완다함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김정희 선생님의

0: 구쿠시 작품인데요.
1: 네.
0: 뭐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추사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1: 그렇죠.
0: 거예요. 중국의 어떤 구쿠시 문화와 다르게 한국만의 고유의 굉장히 힘있고 정갈한 글씨체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구쿠시 대가라고 많이 불리시는 분인데요.
1: 네.
0: 각각의 글씨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은 그 흘렸음이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얘기하는 정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쭉 모아놓은 것이 흘렸었다고 해서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대련 같은 경우에는 좌와 우의 글씨가 서로 대련하는 구조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대련이라는 글씨를 쓰기로 합니다.
1: 네. 거장의 작품과 함께 편지글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는 흔치 않잖아요.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0: 일단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뭔가 괴팍할 것 같고 예민할 것 같고
1: 네.
0: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술가라는 사람들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특히 이번 전시에서 조선시기 후기서부터 뒤에 이제 근대화까지 보여드리는데 그 시기가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 시대에 그림으로서 한 집안을 책임졌던 가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의 전시 제목만큼 나는 잘 지내고 있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0: 하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자조적인 의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에 불구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편지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작가를 감싸고 있던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의 존재로 인해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을 봄으로써 보다 더 친근하게 미술을 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네요.
2: 그러네요.
1: 그렇죠?
2: 네.
1: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처음 공개된 작품도 있다면서요.
0: 예, 이번 전시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고 보통 불리는 이중섭의 편지 그 편지화 중에서
1: 네.
0: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과 부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화를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딱 첫 작품이 이 추사의 행소로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좀?
0: 시대 순우라고 제일 앞에 등장한 것도 있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상전에 계셨을 때 석화점을 굉장히 즐겨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석화점의 원주인이었던 배원군의 구쿠시 선생님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 또 그런,
0: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구쿠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2: 네.
1: 화가의 작가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뒤를 돌아오면 추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2: 네.
1: 앞서 이제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이 있고
2: 네.
1: 그리고 1842년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가 아내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쓴 부인 예안 이씨 예서문.
2: 네. 와, 근데 되게 슬픈데요, 진짜.
1: 그러니까요.
2: 네.
1: 형, 좀.
2: 제가 읽어볼까요?
1: 우철 씨가 읽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2: 중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무릇 사람이 다 죽어갈망정 유독 당신만은 죽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끝내 당신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이 만족스러워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빤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입니까? 저 푸른 바다, 저 높은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입니다. 진짜 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그게 울림이 있네요.
1: 추사의 강직함이 글자에서 느껴지지만
2: 네.
1: 사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사람일 뿐이고 아 이렇게 전시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넉다운 시켜버리는 이 전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2: 그리고 석화정 미술관이 항상 올 때마다
1: 네.
2: 저는 예술가의 인간적인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잘 건드려요.
1: 아 맞아요.
2: 네. 와, 근데
1: 와, 이쪽 공간은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2: 공간이 네. 너무 예쁜데요? 신사임당.
1: 신사임당.
2: 여기는 이제 10폭짜리 미니 병풍이었는데
1: 네.
2: 초충도죠.
1: 초충도. 또
2: 네.
1: 신사임당은 초충도를 즐겨 그리시기로 유명하고
2: 맞아요.
1: 그래서 우리의 그 현금 5만 원과 신사임당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2: 너무 좋은
1: 예.
2: 맞아요. 다산이나 장수 또 복을 기원하면서
1: 네.
2: 그렸던 상징들이죠.
1: 뭐 나비 그다음에 수박.
2: 네.

0: 나비에 근데 그 무늬까지도 새겨져 있어요.
1: 너무 디테일하게.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색감이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잘

0: 구름만 날아내리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오죽헌 강릉이 고향인데 네, 결혼 후에 한양을 가면서 바라본 그런 모습인 거죠.
1: 근데 보니까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잖아요. 근데 막상 편지 글들을 보니까 진짜 그 반대로 잘 못 지내고 있는데
0: 그리움이 아주 네. 가득합니다.
1: 그래서 괜히 잘 못 지내는데 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더 그래서 울림이 크네요. 네.
0: 아 이쪽에는 가족을 사랑한 네. 화가 장욱진의 작품이 있습니다.
1: 가족하면 장욱진이죠.
0: 네.
1: 야. 근데 진짜 언제 봐도 네. 친숙하고
0: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 같죠.
1: 네. 꼭 어른 동화 같은.
0: 네.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이 또 굉장히 강렬합니다.
1: 아, 전 사실은 네. 이은노 화백의 작품이잖아요. 네. 이은노 하면은 또 문자 추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0: 그리고 군상 시리즈 맞아요. 유명한데
1: 와. 굉장히 생소했어요.
0: 꼬리가 난을 치듯이 글을 올려오고 네. 문자 추상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글을 쓰듯이 그림을 그린 느낌도 있고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해요.
1: 저 너무 신기했어요. 박서부 화백에게 보낸 편지예요.
0: 뭔가 교류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화가들인 거죠. 네. 당대 파리로도 왔다 간 지가 벌써 몇 해 된 듯 싶네. 정말 편지 글.
1: 네, 그러네요. 네.
0: 그동안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화도를 따르는 것 고마운 일일세.
1: 이 부분도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못한 일 우리들이 해야 하고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들을 따르는 후진을 올바로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0: 국태미난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고요. 지금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그냥 화가로서 예술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평안, 네. 그다음에 국태미난과 부국강병을 꿈꿨던
1: 후손들도 생각하고
0: 후손까지 생각하고 와. 큰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대인배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와, 근데 확실히 거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보면은 글도 잘 쓰고
0: 그러니까
1: 약간 신념도 멋있고
0: 불공평해요.
1: 그러니까 네. 뭐 하나 좀 약간 빠져있어야 좀 인간이 더 느껴지는데
0: 그러니까. 자,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천경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근데 보통 천경자 화백 하면 꽃과 여인을 네.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개구리예요?
1: 보니까 되게 재밌게도요.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개구리 그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빠지면은 한 번에 막 수십 마리씩 그리기도 했대요.
0: 야 진짜 수십 마리 개구리들.
1: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 개구리 그림 선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천경자가 초반에는 뱀의 여인으로도 알려졌잖아요. 근데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개구리가 너무 예뻐요.
0: 이 옆에도 지금 편지글이 있거든요. 또 천경자 화백 역시 글도 잘 쓰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지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진짜 감사하다는 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10여 년 동안 편지 쓴 일이 드물어 펜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깊은 늪에 빠져있는 저의 불행한 사건이 가끔 식도 부분에 둔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앞으로 보다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염원하면서 노력하고 작품들을 위해 남은 생명을 불태워갈 각오입니다. 생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좀 그림에서도 느껴지는 게 좀 강하고 뭔가 센 네. 언니의 기운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편지를 읽으니까 역시 연약한 여자의
1: 그러니까 네. 느껴지네요. 글 속에서.
0: 이쪽에 역시 미인도 천경자 화백의 또 작품
1: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아, 근데 꽃도 너무 예쁘다.
0: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오 꽃을 들고 한껏 꾸몄다 했더니 청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1: 예쁘다 전지 네. 화장도
0: 왜 많은 분들이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네. 실제로 와서 보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김기창.
1: 김기창의 네.
0: 태양을 맞지. 먹은 새. 와. 진짜 약간 불타오르는 그 태양의 색깔인데 네. 태양을 먹었다.
1: 그러네요. 불사조 같은 건가?
0: 네.
1: 이제 태양을 삼킨 것처럼 저렇게 표현 되게 잘하네요. 오. 근데 딱 보니까 네. 약간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0: 이삭 줍는 여인.
1: 그거랑 만종.
0: 만종.
1: 맞아, 밀레의 작품이 딱 떠오르는데.
0: 밀레의 느낌이 딱 드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시기에 이 운복 김비창 화백이 네. 서양화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영향도 받으면서 서양의 그런 거장들의 좀 이런 이미지나 주제들을 따온 것 같죠. 와, 진짜 그 구도가 확실히
0: 만종이랑 정말 비슷해요.
1: 네.
0: 여기에 지금 또

0: 이창의 화가 심경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미국 일 끝내고 와니 부부와 같이 이태리 로마 파리를 들렀네. 다시 보는 이태리 르네상스 문예 부흥기 예술의 극치. 아, 거장이 또 거장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와 다비치 두 사람은 진정 하늘이 내린 화가들이라는 걸 재확인했네.
1: 두 천재와 쉴 줄 모르는 노력에 발자취는 나를 보시 부끄럽게 했고 하늘에게 용서를 빌 정도라니.
0: 이쪽 공간부터는 이제 200호도 넘을 것 같은 거장의 정말 큰 작품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냥 굳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1: 워낙의 거장들이라.
0: 네네.
1: 네, 이게 딱 한국 우리나라 추상 1세대 화가들이 그렇죠. 보이는 공간인데
0: 딱 물방울 보이면 이제 김창렬 화가
1: 바로 보이죠. 네, 그리고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작품이 이렇게 한 대 모아져 있는 전시를 보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1: 쉽지
0: 때문에
1: 쉽지 않죠.

0: 김창렬 화백의 네. 물방울 작품을 볼 수 있고. 그 옆에는 또 서세욱 화백의 네. 작품. 이것도 인간 군상 시리즈죠. 네. 그렇죠?
1: 아, 그리고, 이거는.
0: 야, 진짜 김헌기 작가의 작품은 네. 정말 그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내놓아야 볼 수 있는.
1: 너무 대단하죠?
0: 그렇죠. 예.
1: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가고 10만 개의 점. 저는 딱 놀랬던 게 이 네. 점을 찍는 작업만으로도 어떤 서정성, 감성, 사람을 울릴 수 있구나.
0: 맞아요.
1: 김한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가까이서 보면 점인데
0: 맞아요.
1: 멀리서 보면 우주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세포 같기도 하고
0: 이게 하나가 또 나일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죠? 예. 참.
1: 다시 봐도 대단하네요, 진짜.
0: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화 작가의 작품.
1: 이런 추상화들은 네. 확실히 직접 보면서
0: 그쵸.
1: 사이즈가 압도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네. 진짜 이 큰 사이즈의 작품들은 이 앞에 서봐야 아, 이 작품이 준 어떤 울림이라든가
1: 네.
0: 그런 걸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제목이 바람과 함께거든요. 정말 바람처럼 붓이 바람에 흔들리는 네. 대로 네, 자유롭게 펼쳐져 있네.
1: 저도 사실 이완 작가의 작품들은 다 어떻게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는데 이 작품은 저도 생소했어요.
0: 이쪽 공간은 딱 벌써 기운이
1: 달라.
0: 긍정적이고 네. 밝아요.
1: 이대원 작가죠.
0: 이대원 작가의 작품.
1: 사과 넓습니다.
0: 진짜 아니 이대원 작가는 진짜 그 작품 기운에서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행복한 삶을
1: 맞아요.
0: 살아왔잖아요.
1: 화가들이 아, 막 되게 고된 사람도 많고 막 생활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0: 네.
1: 사실 이대원 작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곡 없이 미대 교수였고 대학 총장까지 네. 지내셨고 그러니까 근데 또 글도 같이 보면요 그 에너지도 느껴져요.
0: 아 그럼 글도 한번 볼까요?
1: 네.
0: 집사람 이현금과는 학생 시절에 만나 1945년 결혼했으니 올해로 결혼 60주년을 맞게 된다. 집사람은 여의전 출신의 소아과 의사시군요. 내가 외조를 한 게 있다면 아내의 일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다. 나에게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하리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다섯 아이를 키우며
1: 근데
0: 의사신데 또
1: 의사인데?
0: 다섯 아이를 키우며 큰 갈등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업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의 일도 자신의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장미 연탄 갈아주고 설거지해주고 네. 가사를 돕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에게 저기 찍어서 이거는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들으니까 아내분이 더 대단한데?
0: 그러니까.
1: 아니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의사로도 하면서 와, 남편분도 되게 훌륭하시다, 이 작가님.
0: 그 당시에는...

0: 지금 45년에 결혼했으니까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고된 그러네. 일이잖아요. 자다가 새벽에 나가서 그 추운데 갈아야 되고.
1: 맞아요.
0: 예. 가사도 잘 도우셨나 봐요.
1: 네. 이 말 되게 좋다.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아내에게도 직업이 중요하다.
0: 진짜 아내의 일을 인정해주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1: 나중에 청혼할 때 써먹겠습니다.
0: 찍어가요. 네, 우리 오늘 둘 다 찍어가요. 찍어가요.
1: 네. 좋아요.
0: 자, 다음 작품은 또 네. 멀리서 봐도 딱 한눈에 눈에 들어오는 아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구나. 60세까지는 기초를 좀 해보고 60세까지 기초를 해본다고요?
1: 와 진짜 이게 되게 겸손해지네요.
0: 그러네요. 자연으로 더 부드럽게 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그림을 했었다. 현재 나에게는 노인으로서 노년의 흥분이 좀 더 필요하다. 노년의 흥분.
1: 멋있다.
0: 새롭네요.
1: 네.
0: 요즘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진짜 너무 예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볼 네. 때마다
1: 색채가 막 기분 좋아지고 우리 자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0: 네. 무한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터널 스페이스인데 이호환 작가의 대화고요. 2020년작
1: 오.
0: 비교적 정말 최근작이.
1: 최근작이네요.
0: 그래서 저도 정말 처음 본 작품인데 와 네. 이게 제목이 대화잖아요.
1: 네. 사실 그 이 작품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소작품이에요. 여백부터 붉은색, 푸른색, 대비 중간중간에 색이 섞이면서 또 다른 색이 나오니까
0: 네.
1: 되게 조화로워지고 대화를 통해서 섞이고 있는
0: 나의 예술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일종의 암시다. 예술을 통해서 다른 또 다른 세상을 네. 본다는 거죠.
1: 야, 근데 너무 멋있게 외쳐놨다. 짧고 굵네요, 이건 진짜.
0: 야, 여기는 이중섭의 사랑과 우정.
1: 여기가 또 전시 하이라이트죠.
0: 네.
1: 이중섭의 뮤즈,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0: 네.
1: 그 여성 마사코. 이게 나오는데
0: 이야.
1: 전 여기서 그 멘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어떤 멘트야?
1: 7년의 추억으로 70년이 행복했대요.
0: 웬일이야. 진짜 찐사람이다. 그쵸?
1: 그러니까. 또 이중섭 화백 하면은 가족 사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0: 나의 소중한 남덕.
1: 에피소드 재밌잖아요.
0: 학시절에 만난 거군요.
1: 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이때 이중섭이 운동도 되게 잘하고
0: 네.
1: 서로 반했다고 해요.
0: 아, 그럴 때 딱 만나서 근데 마사코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만남이 어려워지니까 엽서를 보냈군요.
1: 주고받은 거죠.
0: 그때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1: 네.
0: 엽서를 보낸.
1: 실제 연애 편지.
0: 이게 뭐야? 활 쏘는 남자.
1: 활 쏘는 남자.
0: 익살스러운 기름,
1: 네,
0: 그 그림들이.
1: 그러니까요.
0: 열매를 그대에게.
1: 제목. 야 이거 진짜 무슨 영화 제목 같다.
0: 그리고 이제 우주.
1: 근데 이건 좀 신기하네요.
0: 우주의 탄생.
1: 이중섭의 이런 추상?
0: 그니까요.
1: 작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가장 사랑하는 미술품 1위인
1: 네.
0: 황소. 통영 시기에 제작이 됐고요.
1: 제가 보니까
0: 네.
1: 관람객들이 딱 여기 오면은 다들 그런데요. 황소 어딨냐.
0: 아 이거 보려고
1: 아, 이거
0: 여기
1: 보려고.
0: 오신 거군요.
1: 네.
0: 이야.
1: 근데 이 황소가 사실은 약간 후기작에 속한 황소인데
0: 네.
1: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초기작에 그런 막 기세가 넘치는 황소라기보다도 몸도 좀 말라 있는 것 같고
0: 삐쩍 말라 있고
1: 네.
0: 앙상한 뼈가 드러나면서
1: 네.
0: 쓰러져가는 그
1: 그러니까.
0: 느낌.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1: 맞아.
0: 황소하면 굉장히 막 불도저 같은 그런 강함
1: 네.
0: 이런 게 있는데
1: 뭔가 안쓰러움이 전해지는 작가 본인의 또 현실을 반영한 거겠죠.
0: 네.
1: 이중섭 하면은 아내와 또 아이들
0: 네.
1: 정말 생이별을 해서 전쟁 기간 동안
0: 39살도 요절을 했잖아요.
1: 요절했죠.
0: 네.
1: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게 담긴 편지잖아요.
0: 네.
1: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0: 아빠는 잠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0: 아빠 힘내세요.
1: 네.
0: 힘내세요.
1: 저 잠바가 이제 사진 속에도 등장을 하죠.
0: 요 잠바.
1: 네.
0: 아이들의 모습과
1: 아,
0: 마사코의 모습. 이건 약간
1: 부처의 영상 같기도
0: 네.
1: 하고.
0: 태연에게 보낸 편지, 아들에게 보낸 편지군요.
1: 네.
0: 편지 봉투까지.
1: 그리고 복숭아가 있잖아요.
0: 네.
1: 복숭아가 또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장수하길 바라며 또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0: 아니 근데 이렇게 가족을 애틋하게 여기고 했었는데 왜 떨어지게 됐죠?
1: 사실은 아내가 일본인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중섭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고 가난도 겪으면서 아내를 먼저 자식들과 원래 집이 있는 일본으로 보냈는데 자기는 빨리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곧 죽을 때까지 이제 이별이 돼버리면서 평생 동안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0: 네. 여기에 보니까 이보다 더 추워도 아빠는 따뜻한 양피 잠바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1: 네. 우리가 만났던 그 잠바잖아요.
0: 일본어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그 양피 잠바가 이건 거죠?
1: 맞습니다.
0: 요거?
1: 그림 속에 등장하는.
0: 예. 따뜻해 보이긴 하네요.
1: 다행이죠, 진짜.
0: 예.
1: 난방도 못했을 텐데.
0: 그러니까.
1: 야. 편지도 진짜 재치 있어요.
0: 네.
1: 그 힘든 와중에.
0: 그러니까 편지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서
1: 네.
0: 이거 보세요. 온 내 가족이 지금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 이렇게 만나보니까.
0: 네.
1: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도 잘 쓰고 신념도 멋있고 끝까지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거장인가 봐요.
0: 아이들한테 보낸 이런 편지와 그림까지 보니까 정말 인간이었고 내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1: 맞아요.
0: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1: 네. 겨울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겨울이랑 진짜 이제 딱 가을이 다가올 때 오니까
0: 네.
1: 전혀 달라요.
0: 너무 다르다.
1: 네.
0: 딱 요 날씨에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1: 산책하기 딱이겠다.
0: 네.
1: 조금 더 지나면 단풍 다 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더 예쁘게.

0: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뭐 거장들의 대작이어도 그 작품만 보지 뒤쪽에 이면들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잘 안 보잖아요. 네.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1: 맞아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대작 정말 대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과 우정, 이별을 겪으면서 웃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한 점 한 점 작품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전시 제목이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잖아요. 네. 계속 보면서 편지까지 보니까 아 나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네. 편지 한 통 또 써야겠다, 인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감동을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미술 여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여행 상품권 당첨.
0: 아세요?
1: 여기서 촬영하고 기대드려요.
0: 기도드립니다.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 엉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1: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2: 밀당
0: 그러지.
2: 밀당했어.
1: 헐. 우와 저

0: 잠깐만,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 무용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엔젤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엔젤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00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0: 오.
2: 작년에는 세계 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엔젤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0: 예.
1: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2: 네, 쌍둥이.
1: 쌍둥이에요. 아, 쌍둥이에요.
0: 아, 쌍둥이구나.
1: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 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3: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2: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하.
1: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0: 맞아요.
1: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2: 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2: 저는 처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0: 볼이 얼얼할 정도로?
1: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0: 오,
1: 귀엽다.
0: 저렇게.
1: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0: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2: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처녀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0: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1: 오, 귀여워라.
0: 아,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4: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천혈 없는 장면인데요.
1: 없는 장면이.
4: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0: 예.
4: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0: 이렇게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1: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2: 예.
1: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예.
1: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2: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3: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예.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옆돌기?
2: 간단하게 옆돌기 정도만.
3: 네.
2: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1: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2: 야. 와. 기가 막히네.
1: 박자도 예. 딱딱 맞아요.
2: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예.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1: 아 잘했어요.
2: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1: 진짜 가볍고.
2: 가볍고.
1: 네. 예.
2: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 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오두모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창단되었고 전통 정말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2: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2: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치고 나면 이게

0: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1: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네.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겠네.
2: 팔, 다리 다 아픈 거예요.
0: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2: 진짜.
0: 그래야지.
2: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찐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악보. 어떤가요?
3: 아, 모든 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0: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몸이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4: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모든 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0: 그렇구나. 예.
2: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면 이렇게 모든 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4: 네.
2: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4: 힘이 세진 것 같습니다.
2: 네.
4: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 다 옮겨야 되니까
2: 네.
4: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팔 근육이 좀 붙어요.
0: 근육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하고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2: 오.
0: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5: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2: 네.
5: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0: 네.
5: 이대로 모든 북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0: 아, 큰일 났네.
2: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요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든 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좀 네.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0: 그럼요.
2: 네.
5: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모든 북실로 와서 모든 북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모든 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0: 저 준이 형, 네. 여기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5: 밝게.
0: 좀 역동적으로?
5: 네.
0: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5: 네.
0: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울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든 북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시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해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다섯 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2: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야,
3: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1: 그러게요.
3: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0: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3: 네.
1: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중국어로
1: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3: 네, 이렇게 오.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1: 그러니까요.
3: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5: 네.
3: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5: 저요.
3: 왜? 예.
5: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1: 아, 남자친구요?
5: 네.
1: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5: 4학년이요.
3: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1: 그래서
3: 예.
1: 그래서.
3: 그래서, 네. 예.
5: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3: 아.
5: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3: 바로 옆에 있잖아요. 3학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나이 차 연하는 싫어요? 연하 싫대.
1: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3: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1: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5: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1: 네.
5: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1: 아, 이리 오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3: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1: 기운.
3: 나는 100번을 갔겠다.
1: 홍보 열심히 하세요.
3: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그래,
1: 열심히
3: 가요.
1: 공부도 해야 돼요.
3: 예, 예, 예.
1: 아유, 귀여워요.
3: 예, 예. 아이고, 진짜.
1: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6: 저요.
1: 네.
6: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3: 예.
6: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3: 떡볶이.
6: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3: 아, 그래,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1: 맞아요.
3: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네.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6: 네.
3: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해?
6: 엄마, 고춧가루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3: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올리고당으로.
6: 네.
3: 그래. 아유.
1: 잘 전달하세요.
6: 네.
1: 오.
3: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7: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1: 유창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3: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1: 맞아.
3: 계속 커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
1: 무대에서는 진짜 멋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8: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혼잡궁합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기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2: 알고
0: 당신의
2: 계셨어요?
0: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세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 세계를 함께 만나볼까요?
1: 창작 국악의 역사, 무대 위에서 살아나다. 현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연 이건용 작곡가의 발자취.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왔는데요.
2: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 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2: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뭐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그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
1: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치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독주로 국악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3: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들이.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들이 형식에 담았는데요.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1974년 이건용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조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묵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음의 흐름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 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 탈춤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4: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시따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 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4: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5: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해비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시따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2: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시따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1: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깨달음을 향한 시타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4: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둘 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 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일본과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영국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뭔가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이제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봉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춤 사이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5: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4: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5: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2: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의미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시타르타가 의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2: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3: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6: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6: 네. 예, 예.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 예, 예,
6: 네.
7: 맞습니다.
6: 아니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시라 예.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7: 아,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6: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7: 강연이 좀 있고요.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예, 네.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연주 준비하고 있는 예, 것도 예, 있고 예.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예. 지휘자 하면 예.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예. 다니고 예.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연주를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7: 아,
6: 그 영상을 먼저 보고
7: 아, 보셨군요. 어? 예.
6: 썸네일이 누가 진일까?
7: 아, 맞아요.
6: 그 영상도 보고 예.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아, 예. 예.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예. 클래식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예. 더 친숙하게 쉽게 예. 다가갈 수 있게 제일 앞장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7: 예.
6: 어떠세요?
7: 아니, 의도한 건 아닌데
6: 네.
7: 근데 저도 항상 모든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6: 네.
7: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지휘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6: 네. 아니 캉캉 예. 쇼폼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7: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6: 네.
7: 저희

0: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1: 율동적.
0: 막 율동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 짓고 손 잡고 왼쪽 두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옆에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1: 갑돌이와 갑순이.
0: 네. 네.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좀잘 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따라 하니까
1: 네.
0: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1: 네.
0: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 춤을 춘 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1: 네,
0: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춤이 된 거네요.
0: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1: 오.
0: 네.
1: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 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0: 예.
1: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 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0: 예.
1: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예.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0: 예.
1: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0: 예.
1: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0: 예.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0: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1: 그래요?
0: 예,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1: 국악에서요?
0: 예.
1: 아, 여태까지는 국악 지휘는 안 해보셨죠?
0: 그렇죠.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근데 왜냐하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1: 네.
0: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 연락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빨리 섭외해라.
1: 네.
0: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1: 객원 지휘자로.
0: 객원. 작년에 이제 윈터 콘서트라고
1: 네.
0: 12월 말에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1: 하셨구나.
0: 아주 신나게 그냥 뭐 진짜 물이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1: 아무래도 예.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연주할 때 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들 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 네. 예.
0: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1: 네.
0: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1: 오히려 국악을 들으시면서
0: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1: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0: 예.
1: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0: 예.
1: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 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0: 그렇죠.
1: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0: 예.
1: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예.
1: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0: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놀랍습니다. 예.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0: 예.
1: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0: 맞습니다. 예.
1: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네.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1: 네.
0: 이 동아리 활동이 합창 동아리였어요.
1: 합창 동아리.
0: 예,
1: 노래도 잘하시나 보네요.
0: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0: 사탕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 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네.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휘를 맡기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전공생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전공생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네.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1: 아, 음악 수업을 또 들으셨어요?
0: 네,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1: 교양 수업이 아니라 전공, 음대 수업을 들으셨다고요?
0: 네, 전공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1: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0: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1: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0: 피아노 쳤었죠.
1: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죠. 배우셨었군요.
0: 예,
1: 맞아요. 야,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리듬과 그렇죠. 이런 악기의 화성과.
0: 예, 논리도 있고.
1: 네. 예. 공대 출신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예.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그렇죠. 공부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0: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그 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네.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1: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 네, 네. 엄마로서 서울 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 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네.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0: 그게 갑자기 뭐 청천 벽력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 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숨겨놓으시고 예예예 그러지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말씀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1: 누워 계셨어요?
0: 네.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1: 와,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건가요?
0: 대학교 때. 네.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네.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 와.
0: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0: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지휘하실 때 많이 또 와주시고.
0: 네, 와주시고.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0: 그쵸, 예.
1: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0: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한 번도.
0: 예.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1: 네.
0: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1: 네.
0: 좋은 직장 가고 또 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1: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막 이런
0: 예,
1: 그런 생각에 왜 안 되겠습니까?
0: 예,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아,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0: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네.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봐요.
0: 예, 예.
1: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예,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0: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1: 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1: 네.
0: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1: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1: 네네.
0: 예,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도 있죠.
1: 그렇군요.
0: 예.
1: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또 예, 지휘자로 예, 활동하고 예, 계십니다. 예.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예.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어떠세요?
0: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0: 예,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1: 네.
0: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1: 네.
0: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 그럴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1: 네.
0: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 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누군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나 봐요.
0: 네.
1: 또 현재 맡고 계신 게 참 많으시네요.
0: 살살 맡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1: 네,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네.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어온 네, 공연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요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0: 그렇죠.
1: 네, 유명해진 게 아닌가
0: 예,
1: 싶고
0: 그렇죠. 예.
1: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예.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0: 예, 예 맞습니다. 예.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8월 9일부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0: 그렇죠.
1: 음악들을 연주하니 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 시조가 예, 떠오르는데 예.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배들부 키키 이웃집
0: 예.
1: 토토로
0: 예.
1: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0: 네,
1: 있고
0: 네,
1: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거는
0: 네.
1: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0: 네.
1: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0: 예.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1: 네.
0: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1: 네.
0: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좀 이제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0: 네.
1: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관람 포인트나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0: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1: 네.
0: 파이프 같은 네.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이 나요. 이런
1: 아.
0: 네.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1: 연주를 할 때,
0: 연주를 할 때. 네.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금관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와.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1: 그러니까.
0: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1: 것 같아요. 박수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0: 맞아요.
1: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0: 왠지 저 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1: 와.
0: 되게 좋아하세요.
1: 아, 오히려?
0: 예,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1: 알겠습니다. 예.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예.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예. 어떤 걸까요?
0: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예, 리하르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예, 네.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1: 네.
0: 예,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이유일까요?
0: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1: 네.
0: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예.
1: 또 오페라도 다수
0: 그렇죠.
1: 작곡을 했죠.
0: 예, 그렇죠. 예.
1: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0: 타노이죠.
1: 예.
0: 트리스탄 과이절대.
1: 네.
0: 좋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예. 잘 보내고 나면 학생들도 예.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 일단은 이제 연주 원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국악단하고 10월 14일 날
1: 네.
0: 예, 정기 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1: 연정국악원에서.
0: 예, 예, 이제 그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1: 네.
0: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1: 그런 곡이 있어요?
0: 많죠.
1: 그러니까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1: 네.
0: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학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올해도 같이 합니다.
1: 네.
0: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1: 오,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0: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저뭐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 너무 훌륭합니다.
0: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더 하고 내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1: 그
0: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0: 그렇죠.
1: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엔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0: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 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순주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데요. 청아한 새소리에 감동을 받은 세자는 봄하늘을 나는 꾀꼬리를 표현한 춤을 만듭니다. 이 춤은 화문석 하나를 깔고 한 사람의 무기가 그 위에서 주악에 맞추어 추는 춤, 춘행전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에 대한 효심으로 순원왕후의 40세 생일 축하연에 아름다운 춘행전을 선물한 것이지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정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입니다. 왕들이 휴식을 하며 정국 구상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원 곳곳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꿈꾼 왕들의 노력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린 창덕궁 후원은 여유롭고 평안한 공간이자 왕들의 학업 수련장이기도 했는데요.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궁궐 건축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한 궁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련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작지만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입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건물을 바치는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애련지 옆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모습의 의두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의두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책을 보며 정치를 구상한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1827년에 이곳을 재건립해 기호헌을 자신의 독서처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딸린 건물 운경거에서는 음악과 시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3년 3개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에 임하며 조선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순조에게 청하여 의두합을 지은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의두합은 규장각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효명세자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규장각을 곁에 두며 정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곳입니다. 사대부의 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가의 99칸 규모에 비해 연경당은 120칸 궁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세도 정권의 독재로 약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강화했는데요. 부왕에 대한 효성을 빌미로 궁중연회의 규모를 확대해 희미해진 왕과 신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연회를 주관하고 다시 춤을 되살린 대회는 궁중의 장중한 의식의 신하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순조를 대신해 19세에 대리청정을 한 효명세자.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무기력한 아버지 순조 대신 정사를 도맡아야 했던 효명세자는 어린 나이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에게 오랜 권력 집단인 안동 김씨 세력은 무척이나 버거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깊었던 탓일까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왕실의 꿈은 쓰러지고 효명세자 사후 서서히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왕조.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효명세자의 효심이 빚은 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0: 안전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와, 무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네.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난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네,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그렇죠.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6: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0: 네.
3: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0: 네.
3: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0: 네.
3: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0: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1: 너무 많이 반영해주세요. 너무 열려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1: 아니에요. 아니,
0: 훌륭한 아, 여기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2: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1: 네, 맞다고 하자.
3: 그냥
2: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2: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2: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2: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2: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2: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시.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2: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2: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2: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K-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야,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2: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네,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
2: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어떻게 해야 되지?
4: 멋지고
3: 잘할 수 있다.
2: 고추장
3: 멋지고
2: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토불이 나선다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이 가사도 네.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2: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2: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죠.

0: 그렇죠.
1: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2: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0: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2: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0: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력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네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영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2: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취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0: 취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네. 각자의 취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보다 위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2: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0: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활연으로 서울
2: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돼요?
3: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2: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차지 작은 사람 차지. 못난 사람 차지 못난 사람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최소의 차지 최소의 소망의 차지 소망의 차지.

0: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이
1: 네.

0: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오~ 약간 뮬란 오~ 이런 거 좀 떠올렸습니다.
1: 오~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네. 기운이 네. 하,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네, 나오셨거든요. 네.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네.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네. 어떤 분이 더 기운이 좋으신데?
0: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고요. 네, 네, 거기는 네.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가죠.
1: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아, 네.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네.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네.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네.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네, 복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네. 심훈 씨가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네.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0: 여기 아니었어요?
2: 맞아, 여기였어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네.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네.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네.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에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네.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네.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네.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1: 네, 감사하게도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한다.
0: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지 몇 년 되셨죠 지금?
1: 저희가 6년 됐어요.
0: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1: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0: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1: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0: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아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네네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1: 네, 죄송합니다. 네네.
0: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그 보통 추자차시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0: 네네네.
1: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차시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핑계를 대고
0: 그냥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잘 되고 싶잖아.
0: 네.
1: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0: 네.
1: 오랫동안 하고 싶고
0: 네.
1: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저희
1: 그러니까
0: 제가
1: 와서 헛새로
0: 그럼요.
1: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1: 네.
0: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 허세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0: 네.
1: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2: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현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에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1: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2: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0: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1: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0: 네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1: 네.
0: 아시다시피
1: 네네.
0: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0: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불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난 신수 불기랑 삼재 플랑관제고 잘 천만리론 앞에 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여기는 세종시 금남면이라는데 아직도 더운 날씨가 한창이구나. 이글이글 열기가 아직도 가득한데 임금님 어디 계세요?
1: 아 좋구나. 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0: 우리 임금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2: 안녕하세요 정신님.
1: 피디 양반 왔는가?
2: 오늘은 덥다고 짜증 안 내시고 좀 평온하신 것 같네요.
1: 아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짜증을 냈다 그래? 이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처서가 지나서 그런가 아유 시원하다.
3: 얼씨구
1: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2: 이분이 근데 32도인데
1: 32도? 아니야. 이 얼마나 신기한가. 우리의 그 절기라는 게 말이야. 처서가 지나니까는 딱 처서 매직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풍경도 좋고 하늘도 맑고 나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심심하고 탱글탱글 도는 것 같지?
2: 더위도 있는가?
1: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더위 먹으면 안 돼. 아니 벌써 저 곡기도 채우기 전에 더위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저 아주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남이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어라 하는 그런 음식이 나네.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가볼까? 가보세요. 네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오늘 뺏어서라도 먹어야지. 시원하다. 나는 안 덥다. 옳지.
0: 임금님, 뺏어서라도 드신다는 음식이 뭐요? 오리? 아니, 오리가 얼마나 귀한 음식이길래 뺏어서까지 드신다는 건지. 어디 한번 임금님을 따라가 봅시다.
1: 자, 이 집이 말이야 오리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네. 왔으니까 오리오리를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 쫙 시켜야지. 오리수육 일단 수육은 먹어야지. 수육 먹고 그다음에 불고기도 있네. 오리 불고기 하나. 그리고 국물이 없잖아. 국물이 없으니까는 누룽지 백숙 있네. 오리 수육 불고기 그리고 누룽지 백숙 이렇게 세 가지 시키면 되구나. 잠깐만 사장님 저 주문이요.
4: 네 안녕하세요.
1: 제가 여기 오리오리가 아주 맛있다 그래가지고.
4: 네네 감사합니다. 네.
1: 일단은 수육 하나 주시고요.
4: 네네.
1: 수육 하나에다가 불고기 하나.
4: 네.
1: 그리고 누룽지 백숙.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4: 네.
1: 갈 때 맛있는 음식 기다리는 건 내가 또 잘해요.
2: 오늘 메뉴가 오리고기네.
1: 그렇지 오리고기. 자네 그 풍문에 그런 소리 아는가?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내가 사서 먹고 오리고기는 남이 먹는 거 뺏어서라도 먹어라. 그만큼 오리고기가 몸에 좋고 귀한 고기라는 그런 뜻이지. 그냥 그러니까 뺏어서라도 먹으라고 그런 소리가 있지 않겠는가.
2: 그럼 저 임금님과 고기 좀 뺏어 먹어라.
1: 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냥 내가 조금 주는 걸로 하세요. 나는 관대하니까. 아, 사장님. 아이고. 아, 네. 네. 야, 이거 음식 준비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아. 와, 제가요. 네. 그 오리 그 고기를 뭐 먹어만 봤지 네. 생오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4: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네.
3: 얼씨구!
1: 우와. 오, 잠깐만. 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네요. 얘가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이제 26호를 쓰는데 네. 2.6킬로입니다.
1: 아, 26호면 네. 2.6킬로 정도? 네. 와, 진짜 생각보다 동공을 깜짝 놀랐네. 와, 야, 이제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군요. 네. 수육도 하시고, 불고기도 네. 하시고.
4: 네.
1: 우와. 오, 잠깐만, 이건 뭐예요?
4: 저희가 이제 오리 고기를 수육하고 이제 불고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16가지 약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숙성으로 해놓습니다.
1: 기본 뭐 밑간처럼 이렇게 딱 재놓으시는 거군요.
4: 아, 네, 맞습니다.
1: 오, 그럼 얘네가. 수육도 되고 거기 매운맛이랑 이걸 한 가미하면 불고기가 되고
4: 아, 네네,
1: 아 그럼 아까 16가지 말씀하셨는데
4: 네.
1: 그 16가지 네. 비법 약재는 뭐가 들어가나요?
4: 그건 저희 비법이라서 아, 네 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1: 그렇죠. 한, 제가 네. 그렇다. 제가 여기 지금 세종시까지 내려왔는데 하나 정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거 하나 뭐 없을까요?
4: 임금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죠.
1: 먹어보고요?
4: 네.
1: 먹어보고는 못 맞춰볼 것 같고 빛깔을 보니까 아주 몸에 좋은 약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4: 정답입니다.
1: 아, 진짜 그러면 16가지의 네. 약재를 가지고
4: 네.
1: 이게 기본적으로 해놓으셨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육을 찌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1: 아, 네네네. 네. 어디?
4: 이쪽으로 오시죠.
1: 아, 네. 우와.
4: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네.
1: 와, 얘가 그러면 이게 한 접시로 나가는 그 양인 거예요?
4: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손님상에 나갑니다.
1: 어머는 야채까지 해서 하면 이만큼 되겠네요?
4: 그쵸, 푸짐하죠.
1: 설명.
4: 네,
1: 네. 우와, 사장님 이건 뭐예요?
4: 저희 이거는 불고기입니다.
1: 아, 오리 불고기.
4: 네, 맞습니다.
1: 이야. 근데 빛깔이, 양념이 아주 그냥.
4: 아, 저희가 네. 고춧가루만 써가지고 이제 양념을 잘 재워주는데 다른 집보다는 맛이 깔끔하고 네, 개운한 맛이 납니다.
1: 아, 텁텁하지 않게?
4: 네, 네.
1: 아, 고춧가루 위주로만 양념을 하시는구나.
4: 네.
1: 와, 이게 센 불로 하니까 불량이 확 올라오네.
4: 가서 기다리시면은 네. 네, 제가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 있겠습니다.
4: 네. 예.
0: 한번 피하다 오리만 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슬도도 모자라 무려 16가지나 들어가는 한약재 달인 물에 오리 고기를 사흘 동안 좋은 숙성해주면 속속히 양념이 깊이 배어든다. 전기에 놓고 20분 기름은 쫙 빠지고 육질은 버들버들 한입 크기로 정성껏 썰고 각종 채소들과 수북히 담아내는구나. 윤기가 철두한 것이 고가 참 맛있겠소. 오늘의 첫 번째 귀한 상 손으로 납시오.
1: 늘 푸짐한 상을 먹어왔지만 오늘도 참으로 푸짐하구나. 미안하네. 아니네, 뭐 어차피 뭐 오리 상상하다 보니까 오리 수육이랑 착 나오면 또 얼마나 푸짐한 한 상이 되겠는가? 어? 아유, 근데 오리가 어딨나? 오리가 어딨나?
4: 오리 수육 나왔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와.
4: 네, 오리 수육이요.
1: 수육이에요?
4: 맛있게 드십시오, 임금님.
1: 예, 감사합니다. 네. 얘는 뭐예요?
4: 오이지, 부추, 이제 쌈무, 마늘, 청양고추. 이제 쌈이고 취향껏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4: 네, 맛있게
1: 예,
4: 드세요.
1: 알겠습니다. 우리 수육향이 여기까지 나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3: 맛있겠구나.
1: 고소해.
0: 맛있구나.
1: 어떻게 이러지? 응? 이거 냉장 숙성하신다고 딱 그랬는데, 야 그래서 그런가 우리 살이 진짜 뭔가 쫄깃쫄깃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수육이라서 또 부드러워. 야 어떻게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지? 잠깐만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 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 냉장 숙성을 하면서 오리 맛이 깊어진 건가? 응? 야 느끼하지 않고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네. 어우 계속 들어가네 이거. 어?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었더라? 응? 오이지를 같이 주셨는데 응? 살짝 소스만 살짝 찍어서 이야 꼬독꼬독하고 쫀쫀쫀쫀하고 이 오이지의 간이 응? 조금은 느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싹 잡아주는데 한번 이제 싸서 한번 먹어볼까? 자 소스를 살짝 찍어서 오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많이 찍었나? 자 싹 얹고 청양고추 마늘 한번 먹어보자. 부추. 아우. 필요한 거. 이 부추를 왜 먹어야 되는지 아나? 이 오리는 아주 귀한 음식인데, 이게 탄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추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이걸 같이 먹으면 좋아요. 뺏어서라도 먹으라고 그런 건데, 아우, 이거. 어? 오늘은 안 뺏어 먹고 이렇게 그냥 먹으니까 나는 얼마나 복 받은 거야.
2: 제가 뺏어 먹어요.
1: 응? 응? 아유, 안 돼, 안 돼. 에이, 그러면 안 돼. 그 입 다물라.
0: 아이, 그렇지.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는 오리고기에 빵! 빨간 불고기 양념 옷 입혀주세요. 이제 불맛의 시간. 양념에 잘 재운 오리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한 번에 넣고 더 맛있어지라고 불맛까지 추가요. 파이어. 이게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어? 오늘의 두 번째 귀한 상. 오리 불고기 대령이에요.
1: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응? 수육들아 불고기들아 이렇게 해서 청국에끼쳐라. 자 이제 수육을 먹어봤으니까 아 불고기를 먹어봅시다. 야 이, 아주 이 담백한 수육과
3: 맛있겠구나.
1: 그만 불고기 아 야 이거 거의 제육에 가까운데? 응? 아 불량두나 불량두나.
0: 맛있구나.
1: 아, 또 일단 오리 고기에 불고기 양념이 매콤한 불고기 양념이 잘 배어들었네. 응? 아니 이게 확실히 고추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추 가루만 딱 써서 텁텁함이 없고 칼칼한 맛만 딱 나네. 응? 얘도 오리고기가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냐? 응? 그 고기만 싹 건져 먹고 조금 남긴 다음에 밥 볶아 먹어도 되겠다.
0: 그렇지!
1: 맛있을 것 같은데? 응? 또 이번에는 상추에다가 불고기 쌈을 한번 싹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럼 얘네들도 좀 이제 넣어서 먹어야겠다. 그리고 하나 넣고, 둘다 넣고. 이거만 하나만 넣으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넣어야지. 어우, 맛있겠다. 아, 어.

0: 야, 아니, 이거는 야채들이 정말 신선하구나. 그대로 다 씹히는 맛이 나네. 응? 얘를 아까 그 쌈무에다 싸서 먹으면 어떠려나? 쌈무야, 나와라. 자, 양파와 고추 고명으로 살짝 얹어서.
1: 맛있겠구나!
0: 자. 야, 이거 쌈무야 국물하고 또 이 간이 딱 맞는데? 신선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수육과 불고기의 콜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를 찍은 오리 수육과 오리 불고기가
2: 어이씨구.
0: 만납니다. 아유, 또 깔끔하게 오이지도. 아유, 좋네.
2: 맛있구나.
0: 야, 고소했다, 매콤했다, 고소했다, 매콤했다. 두 개를 합쳐서 먹었더니 맛있구나.
2: 깻잎에 쌈무에 오리에 고추와 마늘을 더하고 이 집의 시그니처 오이지 그리고 부추를 더하면 입안 가득 오리쌈이 가득 행복이 가득하구나. 매콤달콤 불맛까지 더한 오리 불고기. 이번에도 푸짐하게 한 쌈. 아이고 임금님 입 찢어지겠어.
3: 에에에 옹해야.
0: 아, 너무 흡족스럽네. 아, 오리고기 참 맛있어.
4: 4인분
0: 에이, 그 3개밖에 안 시켰는데 무슨 4인분이야.
5: 아니, 저 불고기하고 수육밖에 더 먹었나?
4: 모짜라 2분씩.
0: 아, 모짜라 2분씩이에요? 오, 그러면 백숙은 몇 인분인가?
4: 이렇게 배식하시는데 이참에 연어를 미종 말고 애종 이런 걸
0: 드시면. 에이, 그거는 에이 싫어 싫어. 난 미종 할 거야. 미종. 나는 미종이 좋아.
4: 근데
0: 아이, 아름다울미 맛있을미 미종.
2: 국물 마니아 미종 임금님의 취향 저격 오리 백숙 대령하겠나이다. 찹쌀과 맵쌀을 섞어 와래를 깔아주고 귀한 오리가 귀한 재료들을 품고 솥에 풍덩 압력 솥에서 푹 삶아주고 나면 버들버들한 오리고기와 진한 국물이 품인 오리백숙 완성!

0: 맛있겠구나.
1: 이야, 오늘 보던 백숙인데 그 모습이 참으로 다르구나. 아,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푹 끓이셨는지 빛깔이 아주 그냥 진하네. 오, 이 국물도 봐. 아주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0: 얼씨구!
1: 왜, 잠깐만. 이렇게 큰 누룽지. 우와.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우와. 오리 국물에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이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어우, 깊은 느낌이 납니다. 오, 오, 야, 야, 야, 야, 야. 국물 맛을 한번 볼까?

0: 파우더가 그냥 발라준다는 거죠. 푹 삶았으니까 백숙이랑. 어우, 어쩜 이렇게 살빵이 그냥 빡빡하게 가득 차있냐? 응?
1: 전복도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0: 전복, 어우, 손질하기 힘드셨을 텐데. 삶은 건데도.
1: 우와.
2: 맛있구나!
0: 아, 능이랑 같지? 맛이 얼마나 깊을 거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 누룽지. 고소해.
2: 어이씨구!
0: 물고기 맛있다고 요거만 두 개만 먹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이 백숙으로 딱 마무리를 해줘야 이 진정한 오리 한 상을 제대로 먹는 거네.
3: 응?
0: 이거? 아! 우리 맛있구나 코너 속의 코너. 아,
4: 그렇지.
0: 잠깐만. 오리. 오리는 말이야. 이 동의보감에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신장, 순환기, 호흡기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래서 기력 회복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 발육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네. 무엇보다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많이 드시도록 하시오. 나도 많이 드시도록 하시오. 아유, 한 잔 더 먹어야지. 그리고 오리고기는 산성질이 많으니까 드실 때 부추와 함께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서 드시도록 하시라는 게 내가 드리는 팁이요.
3: 한약재 뭔지 알지?
0: 한약재.
5: 임금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죠.
0: 한약재 뭐가 들어갔을까? 감초, 당귀,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상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데 뭘 맛있구나 말했지 뭐 거기 들어가면 난 모르지.
6: 모르고 먹어도 맛있고 알고 먹어도 맛있는 귀한 한 상이 되었다. 뺏어서라도 먹는다는 귀한 오리를 오늘 얼마나 드신 거요? 조선 팔도를 누비며 맛 좋고 영양도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다는 우리 임금님이 특별히 귀한 음식이라고 세종까지 행차하시어 오늘도 든든하게 수라를 드시니 보는 우리도 같이 마음이 든든하오. 오늘 한 상도 역시 맛있다. 맛있는 한상 기대할게요.
0: 순대, 순대, 순대, 순대, 병철 순대. 이미 뭐라, 뭐라.
7: 섹시 푸.
0: 섹시 푸.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헌 우천

0: 부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안녕들 하시지요. 국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백돌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빨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빨까기의 중심, 빨까기의 존심, 빨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덕에 최양락 사범님을 만나 바둑판 너머의 세상을 배우고 있는 김가영 초단 인사드립니다. 최 사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뭡니까? 뭐 알까기에 관한 질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1: 그 2016년에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만약 AI가 사람과 알까기 대결을 벌인다면 그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0: 단언컨대, 네? 알까기에서는 AI가 아직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오. 알까기는 최종적으로 까야 되거든.
1: 아, 네. 네.
0: 이게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네. AI가 사람보다 잘 까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적어도 네. 알까기에서는 사람이 AI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 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알까기입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국장의 모습이 있는데.
1: 네. 오늘은 여류 기사들의 대국입니다.
0: 네.
1: 네. 먼저 뱃돌을 잡은 박은영 8단입니다.
0: 그래요. 박은영 8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지.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타는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지,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8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어, 그러십니까?
1: 네.
0: 어, 그러네요.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1: 네.
0: 어,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1: 네.
0: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1: 오.
0: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1: 네.
0: 방송하는 틈틈이 어찌 그렇게 했는지
1: 아주
0: 대단하고 네.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0: 오!
1: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0: 네.
1: 2019년 네. 3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0: 오!
1: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0: 와...
1: 그래도 이 박은영 8단은
0: 네.
1: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 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0: 아...
1: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인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 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1: 네.
0: 웰컴 국악 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 네.
0: 자, 박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오?
1: 뭐.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0: 아,
1: 네.
0: 저 뱃속에 또
1: 네.
0: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와.
0: 이야.
1: 와.
0: 그렇다고 네. 해서 둘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1: 그건 아니죠.
0: 예, 그렇군요. 네.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없죠.
1: 네.
0: 네.
1: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0: 양지은 7단.
1: 네.
0: 어, 지금 모습 보입니다만은 국악인입니다.
1: 네.
0: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2에서
1: 네.
0: 와일드카드로 네.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1: 오, 맞아요.
0: 최종. 진의 등극
1: 네.
0: 1등을 했다는 얘기지요.
1: 네, 맞아요.
0: 단숨에
1: 네.
0: 정상에 오른 실력파 바로 그 사람입니다.
1: 네. 그런데 이 양지은 7단은요
0: 네.
1: 미스트롯 시즌2에 나가기 전에 국악인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김순자 명창의 제자로 20여 년

0: 대한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1: 오, 제주 출신 흥보가 무형 유산 이수자 1호. 판소리 보존의 최연소 서귀포 지부장을 또 역임하게 됐어요.
0: 네.
1: 예, 서귀포 경쟁률이 또 치열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특히 이러한 국악적 자산은 네. 뮤지컬 첫 편제에서 네. 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특히 치과 의사인 남편의 외조는
1: 와, 또 이제 치과 의사예요?
0: 네. 네. 근데 또 동료 연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게 해요.
1: 네.
0: 배우 강동원을 닮았다고 합니다.
1: 네. 야, 아니라는 식으로 절레절레 지금
0: 네.
1: 아니 뭐 좋은 일이지요.
0: 네.
1: 예쁘고 착해, 효심도 지극해, 창도 잘해, 트로트도 잘해서 1등에 또 남편은 더군다나 강동원 닮았어, 치과 의사야, 외주도 잘해. 도대체가 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0: 아 부러워요.
1: 야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네. 양지은 7단입니다.
0: 네.
1: 과연 알까기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네. 무척 궁금합니다. 자 양지은 7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저는 국악을 할 때도 그렇고 오디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0: 네.
1: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0: 네.
1: 열심히 하면 그거 뭐 이길 장사 없습니다.
0: 네, 그럼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자, 이 잠시 후에 대국대 깔 알 중에 뭐 두세 알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되고 뭐 같이 이렇게 네 강도
0: 네,
1: 네. 헛손질 힘조절 또 너무 과하면 꾀기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0: 네,
1: 네 그렇게 세게 까부는 거죠. 연습하는 거니까.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을 이제 판 위에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8알을 그 열 십자에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막 애매하게 놓지 말고. 예, 그거 그런 거. 자, 보석은 마쳤습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2 박은정 8단과 양지은 7단의 대국에 앞서서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1차전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시합 시작합니다.
0: 네.
1: 자, 첫 수가 중요한데
0: 네.
1: 첫 수가 성공하면은 이런 정도 응수타진이죠. 바로 봤나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네,
0: 네.
1: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피자포장
0: 네,
1: 방정 네,
0: 두 분 다 되게 자신 있게
1: 뭐 빨리 굉장히 속전속결인데요.
0: 네. 네. 한 알을 1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알을 까지 말고 신중하게
0: 네.
1: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호, 네. 그거로. 그러나.
0: 조금 부족했어요.
1: 지금 주거니 받거니,
0: 네.
1: 대여섯수가 나왔는데,
0: 네.
1: 피차간에 한 점도 득점을 못했어요.
0: 네.
1: 드문 경우입니다.
0: 네.
1: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0: 네.
1: 않을까. 네.
3: 움직여도 되나요?
2: 상무에.
3: 제 차례죠?
2: 네.
3: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1: 말은 안 됩니다.
2: 아, 말은 안 돼요?
1: 자, 과연! 역시!
0: 네.
1: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0: 네.
1: 없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역시! 누가 내 첫수는! 누가 내 첫수는! 박은영 8단의 득점! 네. 드디어 이 득점! 우와! 이야!
0: 네.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1: 네.
0: 네.
1: 꽤기 나왔습니다! 꽤! 양지은 7단 꽤기 나왔어요.
0: 네,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여기 양지은 칠단은요, 네. 무명 시절에 네.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열 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세 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1: 네, 열 상자가 승용차에 안 들어가죠.

0: 예. 네. 예. 예. 과연.
1: 오 이거.
0: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나름 잘했어요. 와. 이야. 와, 철미합니다.
1: 지금 박은영 팔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오.
1: 와.
0: 그 박은영 팔단 사실은 네. 젊은 패기 양진 7단이 유리할 것이다.
1: 네.
0: 네? 복숭아도 많이 먹고. 네.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1: 네.
0: 네. 아. 저게 이제 미끼인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1: 어떻게?
0: 아! 야,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인데.
1: 네.
0: 이야, 양진 7단도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수를 네. 프로답습니다, 역시. 이거 용남보단 다 어딜. 이야! 그러나 사석작전이죠. 그게 탑보.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1: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 박은영 팔단은요,
0: 네.
1: 또 2021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2024년 다시 편성된 문화앤 공감의 단독 MC로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1: 국내 유일 전통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 네.
0: 다리라기보다는 발. 문어발.
1: 아.
0: 네. 네. 이쪽 저쪽 전통 문화 예술을 문어발처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특히 한국 무용을 했던 분이니까 네. 더 잘 어울리는 MC 같아요. 네.
0: 예, 그 전통 예술 국악 방송 문화앤 공감에서 네. 소개하고
1: 네.
0: 또 이 소소한 네. 일상이나 예능적인 것은 노트뷰죠.
1: 네.
0: 예. 아나 박은영. 네. 인기의 만벌입니다.
1: 네.
0: 잘하길 바랄게요.
1: 네.
0: 자, 여기서 과연 역전을 거둘 것인지 양지은 7단 실전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
1: 네.
0: 너무 의식을 하네요.
1: 네.
0: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1: 위험했어요.
0: 자, 네. 저라면은
1: 네.
0: 그 한 그걸 그걸 노리나요? 오, 정확도가 필요하다.
1: 너무 아까워요.
0: 2%도 아닙니다. 1%.
1: 아,
0: 네.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네. 살긴 살았습니다만 떡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자,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역시
1: 같이 주거니
0: 막거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아이고 지금 헛스윙 했는데
2: 헛스윙,
0: 지금.
2: 헛스윙 어떻게 해요?
0: 네.
2: 헛스윙은.
0: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막거니 막거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2: 헛스윙입니다.
0: 헛스윙.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본인 차례 끝난 거예요.
1: 네, 그럼 정직하시네요. 또.
0: 정직해요. 본인이 혼자 헛스윙. 네, 나는 안 했다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1: 네.
0: 네, 나는 안 했다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정직해서 그런지 네. 그래도
0: 그래도 뭐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말까기는 한 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1: 네, 또 아직
0: 지금 4대 5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자, 흙은 몰려 있습니다.
1: 아, 네.
0: 백은 지금 중앙의 대점. 좌 상귀의 한 점. 네. 그렇죠. 일단 한 발 한 발
1: 네.
0: 전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거로. 자, 거리가 있었어요.
1: 네.
0: 박은영 팔단의 욕심입니다.
1: 네, 지금. 4대4 똑같아요.
0: 네.
1: 네.
0: 이런 정도의 거리.
1: 네.
0: 뭐, 한 4, 5칸 거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1: 네.
0: 저거는 1타 2득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정확하게 한 점. 역전하고 있는 양지은 7단! 당황하는 박은영 8단! 네!
1: 네.
0: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만 득점은
1: 네.
0: 없었습니다.
1: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와!

0: 지금 저런다
1: 양지훈 7단 와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방정 8단
0: 네
1: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좋았는데 말이죠.

0: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말에 좋았는데 말이지요. 오늘 수가 끝났습니다.
1: 와.
0: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네. 양지훈 7단이 박은정 8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지훈 7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양지훈 7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네. 가서 악수 없다.
1: 네.
0: 중앙으로 가서 성립이
1: 조금
0: 아쉬웠습니다. 네. 자, 과연 그 튀겨나온 네. 지금 일선에 걸쳐 있는 백을 아, 역시 그게 신경 쓰이지요.
1: 네.
0: 네. 와! 너무 잘했는데 네. 히트였는데 오. 그러나 아 네. 정말 아쉽게 네. 이 1%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두 분 다 정확도는 좋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네. 그리고 1등이도 네! 그럼 본인의 하나로 희생했습니다만 1등이도 성공한 양준 7단 대단합니다.
1: 네.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1: 네네네.
0: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아, 네.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아, 네. 하나요? 네?
1: 네. 근데 그 운동 덕분에 가창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0: 아, 뭐 그러면은 네. 네, 할만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뭐 그 덕인지 알까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네, 자 박은정 8단 네. 과연 충분히 작전은 끝났습니다.
1: 어!
0: 네, 작전은 끝났습니다.
1: 어!
0: 네, 역시 나 박은영이야.
1: 네, 정말
0: 멋진 수, 네. 프로다운 수.
1: 네,
0: 네. 이야 그 남성 기사들 못지않은
1: 네.
0: 시원시원한
1: 맞아요.
0: 기풍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뭐 거침이 없어요.
1: 지금 네. 6대 6으로 동점이네요.
0: 네. 과연 그렇게 네. 잘 나왔습니다.
1: 네.
0: 난전을 유도하고 있는 박은정 8단입니다.
1: 네.
0: 자. 양지은 7단 네. 대단한데요. 네. 양지은 집단 네. 대단한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1: 네.
0: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네, 이 박은영 8단은요.
0: 네.
1: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 이건 100원 이건 괜한 짓이에요.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1: 네.
0: 그 바람에 쓸데없이 대쉬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1: 네.
0: 지금의
1: 네.
0: 3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1: 네.
0: 만나게 된 거니까
1: 네.
0: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흙이
1: 네.
0: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1: 네.
0: 자리를 기동하나요?
1: 네.

0: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어. 좋겠습니다만은 아.
1: 아 깨기 나온 거죠. 아.
0: 오 여기서 만약에 양재 출장 이긴다면은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예를 살았어요. 자, 이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팔단 발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너무.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야.
2: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저 떨렁 한 알인데 승부의 세계에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지은 7단. 한수 그냥 봐줬나요? 네,
1: 꽤기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면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오, 그래도? 오, 오, 그래도. 오,
1: 네. 보통 한 알이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팔단은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1: 네. 네.
0: 거의 패색이 짙습니다.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은 7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 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많이...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초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힘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되네요.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그쪽으로 가서 까겠다. 근데 오. 왼손인데 과연 와 치아를 깠어요.
1: 아니
0: 양지훈 7단 최정신이 가요? 과연 와 치아를 깠어요.
1: 아니 지금 세 번 연속 깨는
0: 세 번 연속입니다. 세 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1: 네.
0: 양년 절단 저러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네.
0: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팔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아이고 더럽게 안 돼. 저 혼잣말입니다만 했네. 그래도 과감하게
1: 네.
0: 공격을 해서
1: 네.
0: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 네.
0: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었던 네. 박은영 8단입니다.
1: 네 그러면은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은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기념으로.
1: 아 기념으로.
0: 여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겼잖아.
1: 의미 있네요 진짜. 아,
0: 그러니까.
3: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1: 저 주문 최고야.
3: 환불해.
0: 그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인이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양지은 7단 양지은 7단. 예. 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2: 너무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념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 잘싸. 아 진짜 적지만 잘 싸웠다.
4: 네.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성격이 시원시원하지 못해 급해가지고
0: 급한 것 같아요.
4: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축구공이든 알까기든 동그란 거 까기는 정말 힘들다. 다시 한번 또 배워보아요.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1: 네. 쭉! 쭉!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헌 우천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나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이름이 반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항과 도전의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 빛깔이 한데 섞여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 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클래식, 다양한 음악의 색채가 만나 하나의 찬란한 빛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파트가 넘어갈수록 점점 화려해지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본질과 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꼬리 멋진 꼬리 꼬리 꼬리.
1: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0: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2: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 모두 사라지면 울나요.
2: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4: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5: 밀당
2: 그렇지.
5: 밀당 있어요.
4: 헌 우천

0: 야, 오랜만에 본다, 이 버스.
1: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우리 버스를 같이 타고 가실지.
0: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네. 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1: 그러니까.
2: 아, 이 추운 대바람부터 왜 사람을 이렇게 일찍 부른 거야? 아, 추워 죽겠는데 이 새벽서부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 이 못난 사람들. 아, 내가 등산을 잘 못한다고. 나하고 등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아이, 대바람서부터 이렇게 추운데 불러가지고. 아유, 수고하셨어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유,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오나 그러고.
3: 예, 아유, 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오늘 뭐 같이 가는 거예요?
3: 예, 예.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 예.
1: 많이 뵙는데 반갑습니다.
3: 예, 예, 예. 예. 야, 몸이 장난 아니시다.
1: 아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
3: 선생님한테 이 추위는 추위도 아니시죠?
1: 왜요? 춥죠. 아, 예, 예. 근데 아니, 옷을 좀 춥게 입었어. 이렇게.
3: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춥고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애 다섯을 낳은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다섯도 쌍 다섯
3: 그 아이 아이 그 정도면 뭐 이게 마음이 뭐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1: 힘이 넘치죠. 근데 아니 그 우리 애들은 같이 안 왔어요?
3: 아, 오늘요? 네. 잡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애가 뭐,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온다는 건
1: 대단하셔. 대단하셔 진짜.
3: 저희 대륙의 이동이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진짜. 아, 네. 자, 봄의 기운을 받으러 갑시다.
3: 야, 자. 잠시만요 선생님. 형 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네. 따라 했거든요, 선생님.
1: 아, 그래요? 뭐.
0: 아, 그런데 그냥 성대모사 배워볼 수 있을까요?
3: 아니, 그냥 가시려고요. 아니, 어몽기 선생님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3: 네. 산이 안아주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잘났어도 산에 오를 수 없다. 어몽기! 산에 오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섭니다. 그때 나는 나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0: 마음에 드세요, 대장님?
3: 그냥 가요. 그냥 갑시다.
1: 아이, 참. 예. 산업버스 출발!
3: 화이팅! 그 네. 선생님 세대에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덕화 선생님 토터질 때 굉장히 목소리가 젊으셨거든요. 아, 여러분의 덕화 토터질에서 소개합니다. 아, 승철이가 신곡 냈어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하지마 하지마 안녕이라 말하지마.
0: 비슷해요.
3: 이게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수로는 이제 송대관 선생님이 아찔하고 했들라 아 돌아온단다 태진아 것은 모를 것이죠. 이게 이제
0: 아, 표정이
3: 예 네. 그때 당시 거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거 다 못하니까.
1: 아니 내가 이덕화 선생님하고는 가끔 네.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좀 흡수하네. 딴 건 뭐 딴 거는 그냥 앞으로 하지 마.
3: 다 비슷합니다.
1: 아, 하지 마라. 이덕화
3: 하지 말라니. 김수미 선생님 한번.
1: 네, 김수미 선생님도.
3: 아, 또 예, 예. 또. 아우 참 이렇게 잘. 어머 누가 왔어? 어머 왔어. 어머 누가 왔어? 어머 왔어.
0: 안녕하세요.
3: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1: 아니다 이거.
3: 함께하실.
0: 네.
1: 내가 어릴 집으로 온다고 그러냐 분명히 했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3: 아이고, 이거.
1: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왔네, 잠좀 못 자고.
0: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4: 강동구에서 왔어요.
3: 강동구에서요?
4: 네, 네.
1: 야, 강동구에서 일찍 나오셨겠네.
4: 네,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3: 아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같이 출발해, 빨리 와야지. 아우, 하여간 산에 오르다가 코브라 독뱀에 물리고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코브라 독뱀에 물리고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또 꿋꿋이 그 정복해야 해. 네, 지금 할 거 다 했습니다.
0: 박수.
3: 아, 나 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친구야, 친구는 이름이 뭐야?
5: 아, 강찬유리.
3: 강찬유리.
5: 예.
3: 오, 야.
1: 보니까 우리 내가 네팔에서 만났어 내가. 네, 히말라야 원종대 써있고 말이에요. 세상을,
5: 진짜?
1: 세상을 바꾸는 히말라야 원종대. 어, 다시 이렇게.
6: 인형이 또 이렇게. 네,
1: 그렇지.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네,
1: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래. 자, 진짜 사냥버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좀 매치고.
7: 네네네.
1: 자, 출발!
7: 출발!
1: 봄의 향기를 맡도록.

0: 저 붕어기 있는데 찬율이 찬율이는 산을 많이 올라가 봤어?
1: 예.
0: 몇 번? 산에 가본 적?
2: 숫자는 못 기억을 못 해요.
3: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2: 아이가 기억할 수 없는 숫자예요. 아.
0: 그러면 가장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을 타?
1: 그냥 게임 생각.
3: 아이답다.
4: 재미난 게임. 그렇죠. 재미난 거.
0: 좋은 생각만.
4: 재미난 게임.
0: 엔돌핀이 될 수 있는 거. 네. 와.
4: 나도 이렇게 산을 올 때
0: 이렇게 네,
4: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겹쳐할 때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한다고. 그때도 이겨냈는데, 그때도 해냈는데 이건 뭐 이겨내면 못할.
0: 이겨냈던 기.

0: 두 분들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1: 저희 광심리 쪽에서.
2: 아, 광심리?
0: 광심리에서 오셨어요? 야,
3: 두 분은 그럼 어떤 관계신 거예요?
1: 제 산악부 선후배예요.
2: 산악부요?
1: 아,
0: 네. 아~ 어디 산악부예요?
1: 덕성여대 산악부.
0: 덕성여대?
1: 네.
0: 아, 덕성여대는 우리 동네인데?
2: 동산 쪽에 덕성여대. 아.
0: 북한산 쪽에.
2: 자유구탑 쪽에.
0: 그렇지. 네. 그렇죠.
2: 아, 근데 산악부가 굉장히 다른 동아리보다 힘든 어쩌면은.
0: 그렇지.
2: 근데 그래.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4: 저희 그 덕성여대가 북한산이 진짜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2: 네네.
4: 그래서 제가 본가에 산이 없어가지고 딱 북한산을 보자마자 약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2: 아니, 본가가 어디신데요?
4: 본가가 경기도 화성시인데 거기 근처에 산이 없어요.
2: 아. 네.
4: 그냥 약간 하늘의 80%가 북한산인 게 약간 문화 충격.
0: 그러면 학년이 어떻게 돼요 지금?
5: 이제 3학년
0: 씨는?
5: 다니고 있어.
0: 3학년?
5: 네. 됐지? 저도 3학년.
0: 3학년?
5: 네.
0: 대장은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5: 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어, 3학년인데?
5: 네. 이번 학기에 신입부원 30명 들어오고.
0: 우와, 30명?
5: 네.
0: 이야, 대단하네. 역시 산자락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이야, 대단하네요.
6: 사람들이 많나? 우리 바로 타면 돼? 모르겠는데.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검은 옷을 입으셔.
3: 네. 아, 두 분이.
0: 네, 슬며시 들어오는 게 뭐냐.
3: 네, 네.
2: 와.
0: 뭐 은밀 침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은밀 침투. 어? 덕진이, 아유, 반가워요. 오신 거 수고했어요.
3: 네.
2: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북한산에서 이제 인수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산악구조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3: 맞습니다. 아, 또 북한산과 연관이.
0: 네, 네, 네. 딱 벌써 포스가 딱 나오잖아.
2: 네. 딱. 일단 뭐, 네. 그 뭐 팔, 막, 이야.
0: 틀리잖아.
2: 손가락 보십시오. 막, 마디 막, 클라이밍 할. 와, 클리프 하시네, 클리프 하시네.
0: 몸의 무게야. 야,
2: 아, 근데 저는 아까 싹 지나갈 때 딱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 거죠?
6: 그때 피지컬백 거기에서 이제.
2: 거기에 나오신?
6: 네.
2: 시즌 1 때?
6: 네.
2: 맞죠?
6: 네.
2: 와, 맞아. 내가 어디서, 계속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다. 파이널까지 가신. 이야.
0: 그러니까 산악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거.
2: 산악인이니까.
7: 저도 이제 똑같이 도봉 특수산악구조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대원으로 그다음에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건이라고 합니다.
2: 국가대표.
7: 네, 이번 연도에 그리고 이제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랭킹 1위.
2: 오, 스파이더맨 아니야? 어? 세계, 전 세계. 야,
0: 1위고 5위고. 네. 대단하지.
2: 두 분은 어몽길 선생님을 봤을 때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7: 약간 설레서 살짝 잠을.
8: 설레서 잠을 못 자는. 네.
7: 저희 아버지가 어몽길 대장님 후배.
0: 오~ 누구시지?
7: 이재은이라고.
0: 아, 등산학교?
7: 네, 그 후배.
0: 아, 그래?
7: 사진 한번 찍어서 아버지한테 한번 전송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2: 산에 올라가서?
7: 네.
2: 이야, 그리고 아버님 뭐 어마어마한
8: 그러니까
2: 뿌듯하죠. 예. 이야, 사진 찍는다.
8: 무등산.

0: 뭐 성대모사 한번 해봐야지.
1: 또 해왔었지. 또 요맘때 또 성대모사.
2: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0: 동생들은 모르잖아.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1: 모르죠.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만한 사람은 유해진 씨. 유해진 씨 산을 되게 좋아하시는 유해진 씨거든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조용히 아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그거 같으면 나도 하겠네, 그런 선생님.
1: 아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요거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변희봉 선생님. 아,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요걸 하실 수 있겠죠? 아, 이 선생님 엄청 좋아하셔. 아, 이거 산에서 써먹겠는데, 이거? 아유.
0: 저런 성대모사라면 누굴 못하겠냐고, 다 아니지.
1: 아이, 선생님. 아유, 이거 어려운 거예요. 뭐? 신문선 씨. 어? 아, 이거 선생님 좋아하시네, 이거. 너는 왜 웃어?
2: 잔거 아니었어, 잔들이.
1: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버스.

0: 다르다 또.
1: 어머니, 여부숙님.
2: 네.
1: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2: 저는 무등산이 오늘 처음이라서
1: 처음이세요?
2: 되게 기대되고 예. 있습니다.
3: 아, 극장 점검까지 예. 이렇게 아. 딱. 여기 한번 봐주세요, 성모님 복장.
4: 있었습니까?
1: 이분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고
4: 네네네.
1: 남극에 눈길을 걸어가요.
4: 아니요 그게 아니라
1: 남극에 눈길을 걸어가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꽃샘추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장님께서.
1: 아니 이제 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3: 설정한
1: 눈을 신고 설정을 신고 와가지고 지금.
4: 아니 혹시라도 개구리가 나오고 땅에서 뱀이 나오니까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1: 아 알았습니다.
4: 예.
1: 자. 산 올라가기 전에 장시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3: 네.
1: 이동을 했으니까 몸을 좀 풀어야 되겠죠?
4: 예.
1: 조금 이렇게 둘러서서
4: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가요?
1: 동그랗게
4: 예.
1: 자, 그리고 수대치고
4: 아, 이것도 전문 있지 않습니까?
3: 아치에요.
4: 아, 이거 누구야? 안녕하세요.
3: 아, 산악버스 오신 거예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옷이 똑같아요.
1: 아, 세 분이 지금 아이고, 예, 반가워. 야, 우리 같은 저기
5: 인제중학생된 14살 문준호라고 합니다.
4: 아, 문준호 언니. 아이고.
6: 저는 준호 아빠 문진우입니다.
4: 아, 예. 흉부외과 최광호라고 합니다.
1: 네, 흉부외과? 의사
4: 선생님이시죠.
1: 예, 의사님. 멤버들이 다? 저기 우리 이거 배문숙 어머니하고 같이 참여하고 복장이 벌써 내공 있어 보이잖아요.
4: 네네네.
1: 자, 기본 스트레칭 가볍게 그냥. 예.
7: 오른발부터 돌리시고
1: 발목 돌리기
7: 반대로 왼발도
1: 네,
7: 선행 중에 이제 발목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4: 네네.
7: 이제 발목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1: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7: 다음에 이제 무릎 돌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1: 무릎 돌리기 네.
7: 무릎 돌리고
1: 야, 무릎을 돌리는데 허리를 돌리게 해주니까
4: 허리가 있어요.
7: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발부터 짧게 반대쪽도
1: 네.
7: 이제 길게 한번 자, 이제 일어나셔서
1: 자 아, 이제 몸풀기 다 끝났으니까 성대 의사로 쫙 한번 뭔가 이렇게
4: 성대 의사로 또 해야지
1: 해야지 딱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한번 네. 부산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4: 저
1: 정성훈 씨가 또 성대 의사로
4: 이거 미리 준비하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광주의 무등산으로 출발
3: 출발
4: 올라가시죠.

0: 마음에 안 드세요?
1: 아 근데 아니 뭐야 지금 좀 제대로 좀 해봐야죠. 자, 자 모여서 같이 아 이거 도전 무등산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0: 자 올라가시죠.
1: 네 가시죠.
0: 자 가요. 이쪽으로 오시죠.
2: 우리는 대장님 따라서.
0: 아, 저를 대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소그룹의 대장님.
0: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나갑니다. 네.

0: 등등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우등산인데
1: 올라가는 길은 끊임이 없어. 평지가 없어. 어떻게 계속 계단이야.
2: 자, 돌길 조심.
3: 네. 아예. 아이코.
1: 에야. 어, 괜찮아? 야, 괜찮아?
4: 넘어진다. 어디? 올라갈 수 있나?
1: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봐. 괜찮아?
5: 저녁에 무섭게.
6: 여기도 물이 좀 많은 산인가요? 습 이끼가 많은 거 보니까.
1: 어, 대나무 봐.
6: 대나무 되게 많네.
5: 우와, 길 너무 예쁘다.
2: 대나무 숲. 대나무 숲이 쫙.
6: 대나무 되게 굵다.
1: 와, 이게 뭐야?
0: 우와. 아니, 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색감이. 물소리에, 대나무 바람소리에. 무등산의 뜻 혹시 알고 계세요? 무등산의 의미.
7: 아까 한자가 없을 무에 오륙등이었나?
0: 그쵸, 이게 아예 등급이 없는, 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 이라는 의미도 등...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무등산에 옛날에는 등불을 켜면 지금처럼 바람이 불어서 등불을 켤 수 없는 산. 그래서 무등산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1: 입에서 좀 쉬었다가요 하고 싶은데 입이 말이 안 나. 근데 산에 올라갈 때 어디를 보면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대장님?
2: 나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나를.
5: 대장님을.
2: 앞도 보고, 위도 보고, 옆도 보고.
3: 앞을 보면은 절망감에 휩싸여요.
1: 뭐 절망감이 든다.
4: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이네.
3: 맞네, 계단 생각보다.
4: 저것 때문에 땅 보라는 것 같은데. 아. 앞을 보면 좌절한다.
1: 그러네. 아, 앞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게 무등산이 아니라 여기 계단산 아니야, 계단산? 너네 괜찮아?
3: 저희요?
8: 하나, 어. 셋.
1: 야, 대단하다.
4: 찬열이랑 친구랑 진짜 아무렇지도 않네.
2: 와. 와, 이건 강산나무. 이건 나무가 아니고 신이야. 신, 신, 신입니다.
6: 처음 봤다 진짜.
2: 이야, 나무 신이야. 나무 신.
1: 무슨 공룡 발 같아.

0: 500년 된 나무래요.
1: 우와.
2: 이거 나무가 아니고 신이야, 신.
3: 대장님 엄청... 지금 뭐 하신 거세요?
2: 아, 지금 이 무등산에 기운을 받고 자란 이 당산나무. 그동안 500여 년의 세월을, 모든 풍파의 세월을 다 견뎌내면서 이 자리에서 자란다, 자랐다. 기가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1: 아~
2: 엄청난 이건. 그 기운을 제가 받는 거예요, 지금.

0: 기도.
1: 저희랑 같이 이렇게 기도. 네.
2: 내년에도 1등 하자. 내년에.
3: 오래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이 당산나무처럼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4: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아 있게 해주세요.
3: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4: 오래 앉아 있게 해주세요.
0: 그 나무 좀 기준 받았어?
1: 네.
0: 그래 뭐라고 그랬어? 뭐 소원 빌었어?
5: 게임 많이 하게 해주세요.
0: 아,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5: 많이 하게 해주세요.
6: 게임 많이 하게,
0: 많이 하게 해주세요. 어허이, 게임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네가 게임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어? 야, 그건 건강에도 안 좋은 자, 거야.
4: 그럼 준호는, 준호는 네? 뭐라고 배웠어?
7: 그냥 우리 가족 건강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0: 야, 너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 야, 진짜 효자네, 효자.
4: 혹시 아버지가 많이 뭐라고 해?
1: 아니, 맨날 이렇게 하는데.
6: 맨날 이렇게 하래?
1: 아니, 맨날 이렇게 해요, 저거.
4: 야. 효자네요.
0: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효자라고.
1: 아, 얘는 진짜 그렇게 해요. 평상시에 산에 갈 때도 항상 엄마, 아빠 먼저 챙기는 부러운 아들.
0: 자기 건강보다도 그냥 부모님을 챙기는. 자, 대화 정리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6: 네.
0: 자, 출발.
4: 출발.
0: 하기 전에 한 번 또 이렇게 우리 뭐, 경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저 이러다 죽어요. 산에 묻힙니다. 여기서 그냥 출발하시죠.
0: 예, 네, 출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하겠습니다.
4: 출발.
0: 예.
4: 출발.
6: 산 속의 히어로.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익숙해지셔야 된다니까요.
8: 네.
6: 네.
8: 동생이 하자.
6: 아, 두 분 같이 하셔야죠.
4: 아, 이 정도만 해도 산이 좀 편한데 왜 오르막길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1: 그 근육이 적응이 안 돼서 그렇대.
4: 그런가 봐. 근데 되게 신기하게 또 내리막이네요, 코스가.
1: 내리막이면 내리막이 나올 만큼 다시 올라가야 돼요.
4: 또 올라가야 된다고?
1: 네. 그러니까 우린 내리막을 싫어해요.
0: 자, 돌길 조심.
6: 네, 돌길 조심.
0: 조심하세요, 여기 돌길이라서.
1: 근데 무드는 생각보다 쉬운데?
6: 그러니까.
1: 아야야. 아이코.
6: 야야.
4: 어, 괜찮아? 야, 괜찮아?
1: 아야야. 아이코. 아야야. 아이코.
4: 그러니까. 어, 괜찮아?
1: 그였다.
4: 야, 괜찮아?
1: 괜찮아요. 어, 창피해.
6: 얼른 빨리 가. 어, 창피하니까 얼른 가. 아는 척 해주시면 안 돼요.
8: 출동.
6: 출동, 출동. 구급대요. 업어주시나요?
1: 없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키로수 조금 됩니다.
8: 거의 다 왔죠.
6: 부끄러워서 빨리 가는구나. 원래 저렇게 넘어지면 안 아픈 법이지. 없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있나요? 하네스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8: 뭐 이렇게... 업기용 하네스도 있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일반 슬링 같은 걸로도 없고 배낭으로도 없거든요.
6: 근데 갔는데 미안하다 못 업힌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8: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무조건 그냥 네. 구조대원 말 듣는 게 제일 편해요.
6: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8: 북한산에서 갑자기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낙뢰 맞았다고. 어머. 사람들이 네. 능선이니까 이 중턱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저희가 암벽등반은 하고 올라간 다음에 환자를 이제 처치를 다 하고 네. 환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네. 또 그때 다시 이제 낙뢰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6: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8: 네. 이제 낙뢰가 그친 다음에 환자를 이제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6: 가장 위험한데 가장 최전방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말씀을 들어보면.

0: 만 4년이 조금 넘었어요.
1: 19년도 말에.
0: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소방관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학과도 갔었고, 그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또 동아리를, 산악부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산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국립공원으로 가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환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들고 빠르게 가다 보니까 숨이 계속 헐떡헐떡해요. 그 상황에서 환자를 마주치면 환자분들이 아픈 상태인데 저희를 걱정해 주는 거죠. 서로 이제 저희는 환자를 걱정해 주고 환자는 저희를 또 걱정해 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막 그런, 서로 이제 안 힘드시냐고 그럴 때 엄청 뿌듯함이 느껴져요.
1: 구조했던 분을 한 6개월 후에 산에서 마주쳤거든요. 저를 알아보시면서 이제 그때 저 구해주신 분 아니냐고 막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금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엄청 막 빨리 가고 막 오버페이스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굳이 정상이 아니어도 그냥 동네 뒷산 가듯이 그냥 천천히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면 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
2: 그 얘기는 혹시 엄대장님한테 하셨나요?
0: 엄대장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상을 갖지 말라면.
1: 너무 장님 사랑합니다.
3: 아, 저 팀이 왜 이렇게 못 오는 거야, 저기? 오세진, 감정성 대화합니다, 이사.
4: 탈했어, 언니.
5: 오세진입니다!
3: 어디 뭐 내려가고 계십니까?
4: 반성하겠습니다, 말씀.
6: 반성하겠습니다.
4: 저희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7: 뛰어봐.
4: 애기들이 막 웃어. 자. 뛰어.
7: 진짜 뛰어요?
4: 굳이?
8: 야, 진짜 이거 말수가 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사람은. 하던 짓만 해야 돼.
3: 자, 여기서 잠깐. 휴식!
4: 네.
3: 휴식 하겠습니다.
4: 휴식이래요?
3: 대구남터라고. 대구남터.
4: 아! 빵 먹을래? 빵
8: 있어, 뭐야,
4: 빵!
8: 뭐야?
4: 빵 갖고 왔어요, 저.
8: 크라샹 아니에요, 크라샹?
4: 네, 드세요. 오, 이런 거 애플파이.
9: 잘 먹겠습니다.
4: 네. 대장님도 하나 드세요.
8: 그냥 이렇게 신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3: 이게 팥인가?
8: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는 이렇게 잘 왔는데 조난당하거나 다칠 때 그냥 만약에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0: 저기 국가지정번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8: 네네네.
0: 저거가 이제 좌표거든요.
8: 아~
0: 여기 현재 위치의 좌표인데 저거를 이제 불러주면 돼요.
8: 5289-8109 전화 주세요.
0: 앞에 적어도 말을 다 알아.
4: 나.
0: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심정지다 같은 경우는 바로 헬기를 띄워버리거든요.
8: 아, 심정지 왔을 때. 네.
0: 그냥 이제 다리나 이런 게 다쳤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와요.
8: 사실, 그 해외에서는요, 정말 호랑이도 만나고, 막 곰도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고, 멧돼지 정도 만날 수
4: 맞아.
8: 있잖아요.
4: 멧돼지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맞아요.
8: 그럼 어떻게 해요?
0: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 출퇴근하면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8: 만나요?
0: 네.
8: 약속을 잡고 만나요? 6시에 보자? 이러면서
0: 저녁에 이제 네네. 너가 이제 지켜라.
8: 그러면 만나면

0: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멧돼지 같은
1: 거. 네, 만나면 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제 네. 뒤돌아보면 자 이제 겁먹고 도망가는 거라 생각하고 따라와서 공격하거든요.
0: 아, 동물들은 뒤를 보면 네. 따라오는구나.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고 이제 겁먹은 거 티내지 말고 뒤로 가면서 이런 큰 나무 뒤에나 그런 데 숨어서 이제 지나갈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거나.
0: 아, 네. 멧돼지를 보면 당당하게? 멧돼지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아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너네는 만약에 동물을 만났다 어떻게 해? 동물을 만났어 곰이야
2: 칼을 꺼
0: 어?
1: 칼을 꺼
3: 뭐라 뭐라?
1: 칼을 꺼낸다
0: 칼을 꺼낸다? 이야 역시
2: 남자다
0: 이야 대단하다
2: 남이랑 주저앉을 것 같은데
0: 그지 주저앉지 그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
2: 네.
0: 야 곰이야 아시고 곰이라고 생각해봐
3: 빨리 칼을 꺼내야지
0: 오늘 안 챙겨왔어 칼을
4: 아까 요구도 했습니까?
0: 예.
4: 예, 또 출발 준비를
2: 네.
4: 하겠습니다
0: 네 출발 출발 아.
4: 제가 앞에 갑니다 1초 들어가겠습니다
2: 와 이제 올라간다
5: 아 마지막에 다 왔다고 계단폭 높아지네
6: 하이스 5세트 하는 것 같아
2: 되게 가파르네 아유 힘들어
5: 다 왔어 저 끝에 보인다
6: 아 미치겠네
4: 산업버스 힘내라 해
2: 파이팅
4: 자 산업버스 파이팅
2: 파이팅
6: 아니 근데 이 등산도 행군 같아 행군 이렇게 막 앞만 보고 하니까 아아 아. 이렇게 산을 진짜로 한 달에 두 번만 타도 건강해지겠다
4: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여기 에너지가
4: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막 힘이 넘치.
8: 네, 에너지가 넘치.
4: 산이라는 것이
8: 네.
4: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온화하게.
8: 맞아요. 어? 기분 더 좋아.
4: 아, 기분 좋지, 소신하지. 아유, 수고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8: 맞아요.
4: 전혀 낯설은 사람인데도 전혀 그런 것이 어색함이 없잖아 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준 거야 이게 좋은 에너지를 주말에 꾸준히
8: 네.
4: 산행을 간다면서
8: 네 맞아요
4: 몇 명이나 돼? 꾸준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8: 부원들이 제가 입부했을 때는 한두 명 있었고 근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10명 내외로 되게 열심히 하는 부원들
4: 어이구.
8: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4: 야.
8: 기대가 큽니다
4: 어이구. 그럼 어제 우리 저 순이가 저 대장 맡으면서
8: 네.
4: 어이구. 그럼 리더 역할을 잘했다는 거네
8: 아 감사합니다
4: 네? 어이구.
8: 잘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4: 예. 솔선수범

약간 등산의 매력 하면은 좀 정상에서의 경치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치도 좋긴 하지만 그 과정이 좋아서 부원들이랑 함께 막 힘들면은 아 힘들다 오늘 괜히 왔다 하면서 이제 쉬면은 아 좋다 막 하고 중간에 생기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러는 과정이 재밌는 게 등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대장 맞고 나서 첫 학기가 좀 그랬어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겨울산을 저도 처음 가는데 제가 신입부원들한테 뭐 아이젠 어떻게 끼는지 뭐 이런 것부터 알려줘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0: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산악부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고 있어가지고.
1: 야, 열심히 해가지고 줄이 빠지지 않게 잠금 카라비너로 같이 넣어. 오토블럭이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놔도 떨어지지 않아요.

0: 사실 부원들은 대장님이 충분히 너무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고, 오히려 부원들은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장이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안 좋죠. 잘하고 있어요.
1: 잘하고 있어.
0: 잘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2: 지구력이 원래 진짜 안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신입부원들이랑 막 신입부원들이 헥헥 걸어도 저는 좀 여유로운 정도?
3: 대장인데
2: 매주 사는
3: 그럼 대장인데 그럼 힘들어도 여유로운 척 해야지. 척을 해야지.
2: 맞아, 포커페이스. 어?
3: 그럼 뒤에서 뒷집 딱, 야 빨리 올라가. 왜 이렇게 느리냐. 얘들 봐라, 얘들 봐. 이거 그냥 이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산행 등산이라는 것은, 네. 팀을 이뤄서 산행하는 게 경우가 많잖아, 등산하니까. 그러니까 한 팀이기 때문에 전 대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행동, 뭐 일거수일투족을 대장을 다 이렇게 깨뜨려 봐야 돼. 개개인의 네. 대원들의 그날의 상태, 심리 상태, 건강 상태. 네. 또 굉장히 또 냉철해야 돼.
2: 냉철해야
3: 돼. 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4: 아, 배고파.
3: 자, 종머리제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집니다.
5: 정상이야?
2: 여기 종머리제래요, 종머리제.
5: 종머리제.
4: 그러면 저기서 점심을
2: 먹겠지?
4: 내가 고프겠지?
3: 중머리제.
5: 우와, 하늘 봐.
3: 617m. 아.
4: 어, 멋있다.
3: 자.
2: 네, 따뜻해.
5: 우와.
3: 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5: 우와.
3: 중머리제에 와서,
5: 예.
3: 중식을 먹을 거예요.
5: 와. 너네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서 먹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6: 사발면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4: 먹을 거예요.
6: 알았어.
4: 나는 젓가락 하나만.
6: 잠깐만, 엄마 물 부어서 줄게.
5: 어,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요?
6: 네. 허, 그건 뭐예요? 저는 머릿고기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7: 대박.
6: 우와. 주고 왔는데.
3: 이 무거운 걸 주고 오셨어, 어머니? 야, 굳어내,
6: 빨리. 조금 나가죠, 무게가.
3: 네, 와, 엄청나네.
6: 산이라서
7: 네.
6: 손이 막걸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7: 맛있어요.
5: 이거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준비. 와.
6: 맛있죠?
5: 와, 이거 무슨, 이렇게 맛있는 게 있어.
6: 지방에서 고속버스로 올려서.
5: 잔유리는 진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가 이걸 해 지방에서 가져올 정도면.
4: 먹어요?
5: 이거 먹긴 뭐야,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이거 아. 머릿고기 안 먹었어?
4: 이거 우리 엄마가 갖고 온 거예요?
5: 어, 먹여 먹어. 너 몰랐지?
4: 예.
5: 엄마가 라면만 준비한 줄 알았어?
4: 예.
5: 야, 어머니가 지극정성이다.
2: 근데 무거우셨을 것 같아.
5: 아버님도 지금 아버님이 가져온 거 봐봐. 아버님이 가져온 거. 이거 준호 아버님이 가져온 거야, 이게. 와, 준호 아버지가 이거 가져온 거 봐봐요. 이야, 정말. 네?
7: 약간 차려놓고 먹는 편이라 민망하네요.
2: 우와, 그릇이.
5: 아, 저렇게 만들어 먹는구나.
8: 아, 여기 식당을 잘 해줬네. 이게 뭐야? 이게 보면.
7: 잔치부스예요.
8: 잔치부스?
7: 네. 어묵다마!
3: 오 마이 갓!
7: 왜 이렇게 좋아해?
3: 과메기! 와!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5: 과메기를요!

0: 뭐예요?
1: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넣어줘야 되니까.
2: 보기는 좋은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1: 아, 맛도 있죠.
3: 젓가락 하는 건.
0: 이 정도로 오는 게 올랐다.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밥을 먹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장님이요.
2: 고산등을 할 때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딱 컵라면 부스러진 것밖에 없어, 컵라면. 그걸 어떻게 겨우 뜨거운 물을 만들어가지고 부스러진 걸 이렇게 입에 대고
4: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2: 그래서 막 그 막 바람 불고 추운데 텐트 안에서 야 진짜
4: 그런 건 잊혀지지 않지. 잊혀지지 않지.
2: 눈물 나지 눈물.
0: 준호는 어디 가도 산에 올라가면 다 맛있어? 아니면 뭐가 뭐 제일 먹고 싶어 이런 데서 먹을 때? 응?
5: 라면이요.
0: 라면. 다음서부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라면만 가져오세요.
6: 원래 라면만 갖고 왔는데.
7: 반찬 좀. 이거 짜놓지 말고. 이거 짜놓지 말고.
5: 감사합니다.
2: 김모리지에서 중식 어땠습니까?
8: 맛있었어요.
2: 맛있게 드셨습니까?
8: 네.
2: 천유리.
9: 예?
2: 무등산이 몇 미터예요?
9: 1130?
2: 이야.
1: 비슷해, 비슷해.
2: 잘...
0: 1100미터요? 저희 지금 600미터 밖에 안 왔는데?
10: 아, 밥을 왜 먹었어요? 한 800미터라고 왔을 때 먹지. 아, 그렇지 않아도 산악 버스에서 버스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아,
2: 딱 한 시간.
10: 한 시간에?
2: 네, 한 시간 20분.
10: 저희가 가는 곳이 한 시간 20분이
2: 네, 정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10: 아, 그 정도는 참지 뭐 우리가.
2: 네, 그렇지.
5: 근데 어려운 코스예요.
10: 아야,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2: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근데 제가 고자질하는 건 아닌데요. 저 뒤팀이요. 우리 안 밀어주고 데이트해요.
2: 아, 그래요?
0: 아, 진짜.

0: 와, 이제 올라간다.
1: 또 언덕백이구나. 아까 내리막 길까지는 좋았다.
0: 아이고야.
2: 안녕하십니까?
3: 예,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4: 거의 다 왔나요?
2: 아, 금방 갑니다.
5: 아, 감사합니다.
4: 아, 감사한데 그 말을 못 믿겠네.
1: 아니, 이놈의 올라가는 길은 끊임이 없어. 평지가 없어, 어떻게 해. 계속 계단이야.
5: 그래도 처음보다는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1: 돌계단. 어?
6: 다 왔다잖아요. 이제 좀 화이팅, 화이팅.
1: 여기 산 타는 사람들은 다 라이어 같아. 다 왔어요. 금방 갑니다. 좀만 가면 돼. 아, 준아 어때?
0: 저희는 아직 씩씩합니다.
1: 뛰어가.
7: 애기들 너무 잘 간다. 애기들 점점 신이 나는 것 같아요.
4: 형 가장 힘들었던 산이 어디야?
0: 나? 귀때기.
4: 그래? 나는 네팔 총룸 계단 올라가는 거.
0: 아이, 히말라야 네바잖아. 국내에서 말하는 거 아니었음?
4: 아니야.
1: 네팔에 히말라야는 몇 시간 산을 간 거야?
0: 8일이요.
1: 하루?
0: 8일이요.
1: 8일을 간다고?
0: 네.
1: 잠은 어떻게 자?
0: 중간중간 롯지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1: 야, 8일을 걸었던 거야?
4: 8일.
1: 정말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거다. 인간으로서 위대한 일을 한 거야. 어떻게 8일을 걷냐? 어렸을 때부터.

0: 확률이 임신 5개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이의 심장이 보통 아이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크기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그런
0: 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지내는 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말 믿고 남은 5개월 동안 이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뭐 나무의 모양이라던가 열매의 모양은 다 틀리고 사람 하나하나의 생김새는 다 다른데 너는 되게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는데 심장이 좀 못생긴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고쳐주시니까 우리는 치료를 잘 받고 우리는 이제 잘 지낼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픈 시기는 우린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늘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2: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니까 솔직히 두렵고요. 잘 모르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운동을 시키고 싶었어요. 뭐든지 뭐 이게 좀 위축되는 것도 조금 싫었고요.

0: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옷을 벗었는데 수술 자국을 먹고 징그럽다고 하는 애도 있고 학교에서 막 네 심장 수술한 것 때문에 우리 네가 못 그것 때문에 네가 못해서 우리 팀이 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번 그런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처럼 저 어릴 때처럼 애들한테 막 놀림 받아가지고 혼자 속썩이고 그냥 그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 나님 같은 생각이죠 준호랑. 그런 애들이 없어지는 게 상처 안 받고. 똑같은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조금씩 조금씩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야. 되게 가파르네.
1: 나왔어, 저 끝에 보인다.
0: 거짓말쟁이.
2: 아직 뭐가 있는데?
3: 거짓말쟁이.
0: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천유라 저기 끝에.
4: 야, 진짜 다 왔어, 진짜 천유라.
2: 야, 너 엄마를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떡해?
3: 진짜. 산업버스 힘내라 해.
2: 파이팅.
3: 천유라 힘내라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 뛰어.
3: 가자.
2: 여긴가? 언니 왼쪽 봐.
3: 소속대.
2: 우와 진짜.
4: 설마 저길 가는 건 아니겠지? 왼쪽을 안 봤어야 돼.

0: 진짜로 끝까지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진짜 끝까지 갈 줄은 몰랐다, 내가 진짜. 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1: 아, 또 마지막에 다 왔다고 계단폭 높아지네.
0: 헬스 5세트 하는 것 같아.
2: 입석대.
3: 우와, 우와, 신기하다.
2: 아, 진짜.
1: 찬유라, 뒤 한번 돌아봐. 너무 멋있어.
4: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무등산인데, 바람이 너무 상쾌하다.
1: 하늘 색깔 어쩜 이래요?
4: 구름이랑 너무 예쁘죠? 와.
0: 감동이 안 와.
1: 왜요?
0: 앞에가 더 있어서요.
1: 다 왔어요.
0: 진짜로. 아니, 저 위에요, 저.
5: 그니까, 그니까.
0: 여기가 아니라 저 위.
5: 바로 이렇게 돌기만 한 바로.
0: 아, 미치겠네. 와.
2: 힘내라, 힘! 힘내라, 힘!
3: 화이팅!
2: 화이팅! 무등산 기, 기, 기!
0: 뭐요?
2: 무등산 기!
0: 아까 대장님이 산에서 조용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시끄러워요.
2: 나는 이렇게 대원들에 또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산악 코스 화이팅!
0: 화이팅!
4: 와. 정상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0: 저희가 끝이에요. 저희가 오늘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4: 자, 힘내자, 화이팅.
0: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2: 힘내라, 햄.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햄.
6: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6: 화이팅.
1: 화이팅.
2: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2: 자, 살아보소.
0: 화이팅.
2: 인사.
0: 아저,
2: 아저, 아저!
0: 아저, 아저, 아저!
2: 힘내라, 힘!
0: 힘내라, 힘!
2: 기기, 기! 예!
0: 우와, 설마 다 온 거 아니죠?
7: 다 왔어요?
0: 설마? 설마 아니라고 좀 얘기해 줘?
7: 왜요?
0: 내가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3: 오, 비석대.
0: 서석대. 와,
1: 아, 여기 되게 뷰도 너무 마음에 들어.
5: 진짜 멋있네요, 여기.
2: 어, 서석대 무등산. 화이팅! 개! 야, 개! 화이팅! 아,
3: 화이팅!
2: 아, 하이파이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이고, 수고했어, 수고.
0: 와, 1100m.
2: 아,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수고하셨습니다.
2: 오, 이게. 야, 드디어 산악버스 무등산 성공!
0: 성공!
3: 오, 다 당겨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6: 아빠, 그 영상 통화 가능하겠어요?
5: 와, 대박입니다.
6: 어머니,
5: 와,
6: 누군가요?
4: 와,
0: 아, 예, 어몽길 선생님의 후배.
2: 아, 안녕하십니까, 어몽길입니다. 아, 글쎄.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이구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멋진 아들을 뒀어, 이렇게? 예? 또 나중에 그저 우리 그 아들하고 같이 해서 어머니랑. 같이 한번 보자고 한번. 예? 예, 그래, 서울에서 한번 봐요. 바이바이. 자, 감격무량합니다. 천일이!
7: 예?
2: 지금 소감?
7: 좋아요.
0: 좋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4: 짧지만 강했다.
2: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0: 준호.
2: 준호!
8: 예. 올라와서 너무너무 좋고.

0: 화석대 너무 예뻐요.
1: 아, 너무 예뻐요.
2: 좋아요, 좋아요.
0: 너무 멋진 분들과 이렇게 좋은 산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약간 어몽기 대장님과 팀이어서 좋은 조언과 말씀 들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2: 아이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2: 아, 그렇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편견을 좀 깨주시고 우리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3: 아, 그런 좋죠.
2: 그런 거 절대 좀 그런 게 없습니까?
3: 감사합니다.
2: 예예. 예, 예. 아, 너무나 오늘 하루가 이제 너무나 굉장히 뜻깊고.
4: 네네.
2: 그럼 요대목에서 한번 또 우리가 또 마지막 여기 진짜 기쁨.
4: 굉장히 많이 뽑아주세요. 저는 라디오 스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쯤에서 김구라 씨.
2: 예, 김구라 씨.
4: 김구라 씨 평으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김구라 씨.
5: 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잘 올라왔어. 엄 선생님 믿고 다 왔잖아요. 좋아, 좋아. 여러분들 밖에 내려가서 좋은 일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굿이에요. 예.
4: 됐죠? 아, 됐습니까? 마지막 하십니까?
2: 박수!

0: 왔어. 부동산 부전
1: 성공.
0: 깨썩 깨가지고 시야가 잘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비가 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2: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3: 야, 애기들 오르기 힘들겠는데?
4: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5: 아, 무서워.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6: 오, 잘할 수 있어.
7: 잘할 수 있어.
4: 괜찮아, 괜찮아.
7: 자, 다리 힘주고.
0: 오, 오, 오 마이 갓! 오, 오, 오 마이 갓! 오, 오, 오 마이 갓!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헌 우천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바다와 섬, 섬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섬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사리를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바다가 품고 섬이 키운 신안. 천개의 섬이 옹기종기한 곳. 섬들의 고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으로 갑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지요?
1: 와, 천사가 됐어요.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먼 발짓에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천 개의 섬과 천 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0: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1: 앞해도와 암해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앞해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환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2: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1: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0: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 고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의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1: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0: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네. 오세요. 어머.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3: 아이고 지금도. 네.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날 새벽 4시 반부터 문 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0: 그 가세요
3: 관광객들이.
0: 맞춰서.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3: 저는 여기서 나온 여기에서 나온
0: 이거
3: 신안에서는 나오는 물건 가지고 회도 하고 저기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1: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3: 네 개만.
1: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3: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이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아, 따로 해?
4: 양념 네, 어떤 비법이에요?
3: 나만의 이것은 못 가르쳐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못 가르쳐. 밴댕이도 마찬가지.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줘.
1: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죠.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0: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1: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0: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 친정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디 시집간데 정자 시집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는 게 이제 남의 집 살 때 저 친정아버지가 섬으로 팔려간다고 나한테 이런 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달이 낮아갖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0, 30분이면.
2: 네.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름은 뭡니까?
1: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처리자라요. 여기 신안에가.
2: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예. 병어 조립을 해봤어요.
2: 아니 근데요?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1: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와.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냐 할까요? 아. 예, 이것도 아, 지금 철이니까
2: 철이에요?
1: 예, 아. 밴댕이도
0: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무침입니다.
2: 숙 없는 밴댕이가 숙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네, 고소해요. 네, 아유, 맛있겠다.
1: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아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2: 와.
1: 민어가.
2: 뭐?
1: 어때?
2: 없어.
1: 없어.
2: 들어갔는데 네.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요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응.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처음 보네.
1: 지금 철이라.
2: 제철이라. 네.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네. 요것이 또 별미름.
1: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2: 어머니가.
1: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셔.
2: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1: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2: 아드님?
1: 네. 애기가. 아니,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허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1: 네, 그래서 요리 자격증 다 땄어요, 쟤는.
2: 자격증 다 땄으면 더 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달라고는 잘라요. 아빠가 아파버렸어.
2: 아버님이.
1: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아, 네.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1: 그래도 항상 짠아요. 그래서
2: 엄마 마음은
0: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근데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0: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에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또 다른 섬을 찾습니다.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어린 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4: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0: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4: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싸 오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0: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5: 젊은들도?
0: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 회관.
4: 충분해.
0: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6: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0: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7: 연세? 나는 겁나게만 해.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8: 95살인가?
7: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8: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남자도 내게다 좋게 오고 은지군에 좋게 오고 삼계 좋았지라.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살고.
0: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7: 이게
0: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7: 저요.
0: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4: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어떻게 안성해가지고 들킨 곳으로 선전도 하고 꼭 가란이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
0: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9: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0: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9: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10: 2,000원이요?
9: 6,000원. 이쁘죠?
0: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9: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오, 요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0: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0: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1: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0: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세 개입니다.
1: 아, 이쁘다. 좋네.
0: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으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0: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1: 버들바 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에 버진 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0: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둘레길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1: 버들바 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2: 그렇죠.
1: 너무 사랑스럽네요.
0: 네.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3: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3: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3: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1: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 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1: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3: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 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아. 그래서
1: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3: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님이 75세인데 오.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네.
1: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섬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3: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1: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3: 다리가 없었죠.
1: 배를 타고 오셨겠죠.
3: 그렇죠.
1: 아, 그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3: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플교나 이런 문브릿지죠. 네. 이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도 좋았고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됐잖아요.
1: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3: 네, 예.
1: 이거

0: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1: 저는 이곳에 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바다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과, 왜,
0: 포근한.
1: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좀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2: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0: 우와. 천을 덮어놓으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3: 거들마 편초.
0: 풀?
3: 풀.
0: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왜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잡초 안 날아, 흐러진 게안 흐러지게 하려고.
0: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덜 나게?
2: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0: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0: 고부야 고부 고부가 눈물이 난다. 오라! 예. 예, 어서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1: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Between the passing lights at night.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 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런 집이 되었죠. 어떻게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모든 선생님들께서

0: 다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김한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1: 안자도에서 태어난 김한기 화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이 방은 김한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1: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한기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한기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한기 화백. 특히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한기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자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안자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자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만 천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한 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이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까지 생겼습니까? 생선뼈같이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가.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세계 조개 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1: 맞지?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기안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의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아,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이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쫙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2: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를 쏙 빼닮았죠.
2: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주하고 틀려서 저게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 좋단 게.
1: 아, 많이 커졌네.
2: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깜짝,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속이 다 그런 게 백합이란가 봐. 속이 하얘. 껍딱 속 안이 화해요. 완전 흰색이야.
0: 동죽, 백합 등 귀한 조개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자은도의 둔장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3: 기자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3: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러분.
3: 누군지 몰라요. 아이고. 우와, 많이 캤다.
4: 이야.
3: 이걸 혼자 캔 거예요?
5: 아니요.
3: 같이?
5: 여기 언니.
3: 언니랑.
6: 여기서 언니가, 캐셨어요?
5: 네.
3: 여기서 캤는데?
5: 진짜 알게 되었어요.
4: 안 파던 곳으로.
6: 근데 얼마나.
3: 아.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 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3: 많이 팠는데.
4: 5원에 이제 7cm 있어요.
3: 아.
4: 있어요.
0: 야,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3: 와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6: 파이팅! 파이팅! 이거 조개야! 이거 조개!
3: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3: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가난이야 가난이야 와드 손녀는 가난이야 복이랑 하는 것은 의하면 잘 타는 곳 복도 칠성님이 목마전을 허시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라 칠정경과 수복을 첨지려느냐.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죠?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3: 엄마 된 거죠?
7: 됐어,
3: 됐어.
0: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3: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7: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5년 생길 때부터 있는 거예요.
3: 그럼 한 30년 됐나?
7: 30년 되었다.
3: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겠어 하고.
0: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3: 야,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 더 털어놔야 되죠.
7: 그렇지.
3: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지.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0: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7: 그 썰어 담아놔야 풀대하게.
0: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였습니다.

0: 안 했는데 아무런 뭐가 씹히지가 않아.
1: 감자에
0: 커버린다.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1: 아까 캐시면서
0: 예.
1: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0: 했어요.
1: 깨끗한 한 잔.
0: 그러니까.
1: 네. 박태식이 돼.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0: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알아?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여기가 곰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1: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라.
0: 고마워, 얘들아.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0: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0: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헐. 아.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죠.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 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국악놀이입니다.

0: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문고, 네, 거문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이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뭐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

0: 비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0: 네 맞아요.
1: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 받으신 겁니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드 노래 아시죠? 그걸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 렛츠 플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드 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 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어,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민요트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민요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을 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 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이.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까 그랬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저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짜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쉽죠? 가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주세요. 퇴사.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네. 아,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실기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로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한데 저 예결밴드 드러머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분이세요? 아.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서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6: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0: 세기 코리아!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런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음악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 들은 신이 대답하기

0: 끝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거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4: 옹해야.
2: 좋아요. 다시 어쩔시구
4: 옹해야
2: 저쩔시구
4: 옹해야
2: 나도 낫
3: 옹해야.
2: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와,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3: 좋습니다.
2: 좋습니다.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0: 바위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1: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헐. 우와 저

0: 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죽여! 야! 정국진!

아이고 하나님, 진짜 하늘에 만 계실 겁니까? 동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종부리를 겨누고 끝장이라도 내듯 네 죽고 내 살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빛을 갚을 하며 싸우는 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86년도의 생활 어찌하여 지냈던고 극형 형벌 가진 고통 잘 창생활 두려움 없이 열사, 의사, 백성 고생 없이 어찌 나라를 찾았건나 어둡던 금수강산 동방의 광명에 밝아오니 삼천만 우리 동포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

당당.

0: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눈에 보이는 건 대충 줄여서 둘러매고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

왜 국악인들이 이곳 부산 대청여관에까지 와서 알콩달콩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과 애환이 오늘 저희들이 할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무슨 비가 이리 쏟아지노. 에휴, 이봐라 이봐라, 또 간판에 불 안 켜놨네. 에휴, 어디서 요 불. 여보! 여보, 여보.

0: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내 자갈 시장에 갔다 왔는데 생선 대가리 하나 구할 게 없대.
1: 아이고,
0: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더만은. 아, 이 전쟁통에 우리 국악인들은 잘 계시는지, 피난은 잘 갔는지, 잘 때는 있는지. 여보, 배굶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1: 에휴, 그러게요 여보.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장대비까지 내리네. 보잘것 없지만 이 대청여관으로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 내 말이, 우리 대청여관에라도 모이가 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1: 안도 치고 하시고, 하시고!

0: 오셨습니다.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을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볼품없는 지희들을 급나게 환영해 주신 게 아이 몸둘 바를 모르겠니.
0: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여관이 쑥쑥하고 누추하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파!

0: 여기서 버릇 없게.
1: 아이고 당연히 들어야죠. 다만 난리통이라 반찬은 변변치 않고 장기 숙식 하시는 분들과 함께 드셔도 되겠습니까?
0: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유 근디. 아이 근디. 어메 주석을 것들 지들이 숙식비가 없어라. 완전 100% 무전 취식이어요. 괜찮겠어요? 아이 정글하면은 저기죠. 악기라도 제피겠어요.
1: 아닙니다. 악기는 무슨. 완전 100% 괜찮습니다. 저희가 돈 받으려고 사방팔방 다리를 놓아 오시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집이라니 생각하시고 편히들 계시소.
0: 그러면 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여기 대청여관 오래오래 번창하고 재수 좋으라고 지들이 한바탕 놀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2: 너무 좋지! 이쪽으로 어디서?
0: 먼저 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고
3: 연식이 많아서 리더! 에이요!
4: 에이요! 리더!
0: 예! 리더! 제가 소리와 가야금을 쫓게 합니다. 아, 그러고 여기는 철영이고요. 연희를 담당하고 있으라.
2: 하시고!
0: 그러고 저거는 윤자고 시조 소리 솔찬이 합니다.

0: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싸가지가 급락이 없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 예. 아, 우리 저기 막내 천방지축 은옥이!
2: 은옥이!

0: 본디
1: 마나그르 눈 쌓이고 마라 그 눈 쌓이고 찬봉은 바람이 질제 응무원왕이 끊쳐지고 화초복실 바위 없어 새가 울려만은 척벽강 객사온기 고향

0: 행군. 더는 못하겠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내가 이렇게 값싸게 놀아야 되는지 자괴감이 드네요. 물론 주인장의 고마움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오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 우리들에게는.
1: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저희는 그런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영광입니다.
2: 아이고, 아이고 공수입니다 공수, 아이고,
3: 공수, 공수
2: 공수입니다
3: 공수입니다.
0: 이놈의 세상 이놈의 전쟁.
4: 사가졸 아버님 어디 가세요?
0: 이놈의 팔자.
4: 오라버니!
5: 윤자야, 아서라. 저놈 저러는 게 한두 번이냐? 가슴에 우라가 치밀면 저렇게 불쑥불쑥 뛰쳐나가고 말이야.
4: 저렇게 불쑥불쑥 뛰쳐나가다가 정말 어디론가 가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5: 걱정 말어, 돌아올 거여. 아이, 지까지 이렇게 뛰어봤자 빈대지!
6: 뛰는 건 벼룩이고 빈대는 낯짝이지.
5: 아이고 맞네.
2: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5: 예. 예.
6: 아이, 밥 안 줘요? 한 가락 했더니 배가 등창에 붙었어요. 밥은!
7: 그래요 그래요 밥 먹어야죠. 어서 이쪽으로 가시죠.
5: 예.
8: 가시죠. 맛있겠다. 오늘 무슨 반찬이에요?
7: 오늘 개그리 반찬?
9: 아이고 짐은 아무도 안 챙기고 정말로. 아이고 누님 찬혁이도 같이 가요.

0: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 할 일이냐? 반보증 그만 싸라. 흥 다 깨져버렸다, 야.
1: 죄송해요, 언니.
0: 너도 참 답답하다, 야. 어째서 저런 인간을 좋아한대? 저런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하니까 징어게 싸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개싸가지야. 왈! 왈! 왈!
2: 누님, 나 싸가지 없는 거 한두 번 봤어.
0: 승질 좀 죽이란께.
1: 오라버니, 이번엔 정말로 가버린 줄 알고 놀랬잖아요.
3: 넌 어째 이렇게 놀래는 것도 이쁘냐? 들어가자. 손.
1: 네.
0: 오메, 오메 징글징글하다. 사랑, 그놈, 참.

0: 읽고 계세요?
1: 20년 전에 발표된 시문의 시야. 그날이 오면. 그때는 나라를 빼앗겨 그날이 오길 그렇게 바랬건만 아직도 여전히 그날이 오길 바라게 되네.

0: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1: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0: 참 좋네요.
1: 언젠간 이 시로 내 소리를 완성해보고 싶어. 요즘 국악인들을 보면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 같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소리에 대한 줏대도 없을 뿐더러 독공할 엄두도 못 내지. 그저 난리난 세상이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어. 우리도 봐. 우리도 이 좁아터진 어항 같은 대청역 안에서 부러진 칼자루만 치고 있잖아.
0: 너무 어려워요. 난 단지 소리가 좋아서 소리를 하는 거라.
1: 그러면 이면을 그리지 못해.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 알아? 코이는 말이야.

딱 그만큼만 크고 연못에 찾아오면 연못만큼 크고 강에서

0: 만큼 크지. 윤자야, 난 그 드넓은 강에서 휘젓고 놀고 싶어. 이 좁아터진 어항 같은 대청여관 같으니라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춤이라도 추고 춤이라도
1: 그 다음은 춤. 어떻게 돼요?
0: 그 다음은 아직 못 만들었다.
1: 오라버니, 그 소리가 완성되면 저도 꼭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0: 그래, 이 소리가 완성되면 우리 함께 꼭 불러보자.
1: 어디 한번 따라 불러보거라.
2: 네.
0: 그날이 오면
2: 그날이 오면

0: 남자요 여자요?
1: 딱 봐도 여자구먼.
0: 남잔 것 같은데.
1: 아이고 누님 내가 누구야 누구? 철영이. 철영이 아니오. 딱 봐도 여자요?
0: 아니 딱 봐도 남자요.
1: 여자요?
0: 남자요.
1: 그럼 내 얘기들 할래요?
2: 콜! 콜!
1: 잘들 봐요. 벌커덩!
2: 어머나!
1: 뉘시오.
2: 그걸 알아서 뭐하게?
1: 혹시 이름이?
2: 또 그걸 알아서 뭐하게?
1: 여자지.
2: 남자다.
1: 그럼 어디 한번 만져보자.
2: 어, 미쳤냐 이게? 어디다 손을? 네가 변태야?
1: 남자끼리 만져보자는데 뭐 어때서?
2: 아무리 남자라도 남자를 만지라는 법 있어?
1: 남자끼리 만져보자는데 뭔 법이 필요해? 뭐 캥기는 거라도 있나 봬? 네 여자지?
2: 남자라니까.
1: 좋아. 가자 목욕탕 가서 확인해.
2: 아우 싫어.
1: 아 왜 싫어? 갓 태어난 애기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아버지까지 걸음도 당당하게 어 보란듯이 걸어다니는 데가 목욕탕인데 왜 싫을까?
2: 목욕비 없어.
1: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0: 아이고 자네 남자지.
3: 어? 여자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너 남자지?
2: 여자다.
1: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누님 얘 여자라는 거 들었죠? 들었죠? 들었죠? 넣은 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하.
2: 그래 여자요. 소리도 하고 택견도 하는 정미요. 모르겄냐? 네가 물레방앗간에서 원하면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준다며 수작을 걸다가 나한테 낭심을 걷어차이고 떼굴떼굴 구를 때 바람같이 사라진 절세가인 정미요. 이제 됐냐?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 믿고 허이허이온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까맣게 몰라봐.
1: 어허 어허 이런 이런 이런 절세가인 정미 씨로군요. 이 전쟁통에도 별거 없으셨지요. 옥체망강 하옵시고.
2: 아유 이 넉살은 변함없네. 아유 꼴보기 싫어.
0: 아이 근데 자네는 왜 남장을 했는가?
2: 그러게요. 내 고향은 저기 전라도 보성인데요. 페라노라는 사람은 있는디 어머니는 안 가제 마.

어머니가 집은 내가 지킬 테니 니는 피난 가라. 여 이따가 인민군 아들한테 끌려가면 인생 망친다며. 대신 남장을 혀라. 바깥에 나가면 요런 이리 때 남정네들 특식을 내니 피하기

0: 먹고 이 인간 집에 갔더니 개떡같이 없더라고. 아이 근데 누가 저기 가길래 나도 따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부산 대청여관 가면 국악인을 잘 대접하니 그리 가라고 해서 아이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지라.
1: 잘했네.
0: 혹시나 이 인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 아이 근데 철영이는 어떻게 만났대?
0: 아이 펜팔했지라. 아
1: 펜. 펜,
0: 모르대, 몰라. 리다 언니, 펜팔, 몰라.
1: 아이, 그, 알아. 그거, 펜, 그, 팔. 펜팔 했으니까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겠네. 펜팔 주고받으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릴 텐데,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면서 푸푼 가슴 키웠겠지. 저 한량이 넓고 푸른 보성 잡아 우는 함시롱 저기 경기도 순서 출발하면 보성에 밤에 도착하니 그 금방 물레방앗간으로 왔으면 좋겠다 했겠지?
0: 촉촉해네.
1: 아이고 뻔한 거 아니여. 요런 남정네들 수법. 얼굴은 밤에 잠깐 본 게 끝이고. 아이 그러니 이 인간이 동생을 알아볼 리가 있겠어? 동생은 요 가슴팍에 크 새겼는디 말이여.
0: 아니에요. 새기긴 뭘 새겨요. 내가 이런 한량을. 아이 근데 언니도 물레방앗간 출신이요?
1: 갔다. 여기 물레방앗간 한번 안 갔던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 나와봐. 우리 쪽에는 다 그렇게 연애하는 것이지. 나도 우리 오라버니를 구례사하툰 물레방앗간에서 만났지.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군에 가버렸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나 좀 알면 좋겠는데.
0: 아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1: 우리 오라버니는 그 아코디언을 겁나게 잘 쳐 불었지.

0: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자누. 꼭 살아있을 거요.
1: 아이 그리야.
0: 그나저나 이 거추장수로 너 벗어버려야겠다. 인자 나 도로 여자 할라유.
2: 아이고 예쁘네.
0: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이. 아이 여기 방이 어디 있대요?
1: 저기 안에 안으로 들어가게.
0: 여기.

여름이 지나 겨울이 와도 이놈의 전쟁은 끝날 생각이 없네. 봄은 언제 오려나. 나무 간천 찬 바람에

0: 지금 놀리지? 예? 나는 막 살아볼랐고 서울, 부산, 부산, 서울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발바닥이 땀나도록 불나도록 다니는데 이 판국에 예? 이거 두드리고 자빠져 있으면 그대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예?
1: 아이고 김씨 아저씨 일하러 가신 줄 알았어요.
2: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요?
0: 시끄럽고 막 잠을 못 잔다입니까? 이놈의 소리 때문에.
2: 그래도 남의 악기를 막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요. 나도 당신을 막 함부로 쓰시면 좋겠어.
0: 보소 아지매.
2: 아지매?
0: 참 와 놀래는 게 아지매. 응? 아지매 이거 돈 내고 잡니까?
2: 아니요.
0: 나는 돈 내고 잔다 아닙니까?
2: 아 예.
0: 이거 돈 내고 잡사기.
2: 아니요.
0: 나는 돈을 내고 먹는다 아닙니까?
2: 아 예.
1: 아이고 김씨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0: 네요. 장기 투숙자라 이게. 장기 투숙자. 아 숙식비를 내려면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잠을 자야 하고 이게. 내가 잠을 자고 일을 해가 번 돈으로 요 숙식비를 내면은. 당신네들 이 빈대 같은 국악인들이 다 먹고 자고 한다 아닙니까? 근데 내 말이 맞아 예 아니라 예
2: 맞아 예
0: 잘했어요 못했어요?
2: 못했어요.
0: 그러면 그 참 좀 막 쾅 막 까불지 마서 예?
2: 그래도 남의 생명이나 진비 없는 악기를 막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시방.
0: 시방
2: 아이고 시방 아이고 비가 올 것 같은데 그 날씨가 구준디
0: 방금 시방이란 말 욕했단 말 아닙니까?
2: 아이고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시방 이렇게 아이, 비가 올 때만 시방 이렇게 사극 치고 시방 이렇게 소리를 하면 안 되나 해요.
0: 그러면 비 올 때만 비 올 때만
2: 예
3: 꿀꿀이 죽이다
4: 다녀왔습니다.
3: 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왔어요.
5: 아이고, 이걸 사려고 몇 시간을 줄을 서도 살까 말까인데 우리가 하야리야 미군 부대에서 춤추고 노래해서 아주 특 A급을 얻어왔어요.

0: 아이디어 미군 부대 보일러공 김씨 아저씨가 소개해줬어요.
1: 아이 고맙수다.
2: 오메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오메 이건 뜯지도 않은 내 닭다리.

0: 물어 뜯어서 성한 데가 없단 말이오. 이보시오, 우리가 빈대 밥이오.
1: 아이고, 이게 실성이 나 왜 이랴.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생을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그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식사 대접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요, 개돼지가 먹는 사료요. 미군 놈들이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먹고 싶소? 담배꽁초, 이쑤시개, 은박지, 비닐봉지, 과일껍질, 행주가 들린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음식 쓰레기를 그렇게 먹고 싶소?
3: 안돼 안돼! 내가 이거 어떻게 얻어온 건데?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얻어온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1: 이 인간 싸가지가 보자 보자 하니까 척바나 정도 유분수지.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싼다더니 주인장 내분의 융숭한 대접을 네 그 팔세 때만큼도 안 여기고야. 너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야. 서울서 피난 온 유학파나 신진 문화교육 받은 그 멋이여 그 에리트들도 음식점 2층 다다미방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칼잠을 자거나 심지어 남의 집 대청마루 밑에서 자기도 혀. 배가 고파서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먹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 풀을 뜯어다가 강냉이죽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해서 풀독이 올라가지고야 온몸이 퉁퉁 부어서 지내는 것이 부지 기수란 말이여. 그러니 주인장 내분 덕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 놈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4: 아줌매 고마워서
1: 이번 옷까지 벗겨갈 놈이다 니놈이. 어? 에라 이 백주대다 제 처죽이 내공 너도 니놈보다 날 것이다.
3: 그만하세요.
0: 이게 뭐예요?
1: 티티티 할 거라고 빈대 많다매. 그래서 뿌리는 거다 빈대
0: 앞에서.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누님.
5: 위험합니다 이거.
2: 고만하이소. 고만하이소. 저 꿀꿀이죽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 안 그럽니까?
1: 자존심이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민맹군 피해 내려올 때 우리 국악인들은 힘이 자존심 버린 겁니다. 저 꿀꿀이죽 먹는 것이 그렇게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은 인민군의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악을 치고 당당하게 소리를 해야 우리 국악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아니었던가요? 근데 못했어. 왜? 비록 파리 같은 목숨일지라도 살라고 살아내려고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건 얘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0: 내가 단지 저 꿀꿀이죽 때문에 그러는 것 같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활활 타서 터져버릴 것만 같단 말이오. 숨 막혀서 미쳐버릴 것만 같단 말이오.

0: 야들아 빨래 걷어라. 저 모지리 같은 놈.
1: 비까지 내려서 참말로

0: 오라버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세요? 우리같이 가짜는 인간이 세상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양코뱅이 놈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냐? 넌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 난 살아야 할 것 같다. 가야 할 것 같아.
0: 오라버니! 가기 또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1: 윤자야, 나 이 좁디좁은 어항 같은 대청여관에서 숨 막혀 못 살겠다. 붙잡지 마라. 잘 살아야 한다.
0: 아, 제가 잘못했어요, 오라버니!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오라버니! 제발 가지 마세요, 오라버니! 제가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1: 네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 넌 너가 항상 잘못했다고 굽실대지? 네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그렇게 이순에 빠지니까 사진 소리에 묶여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독공할 엄두도 못 내는 거야. 내가 모든 소리엔 이면이 있다고 했잖아. 좋아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이! 널 보면 좌절감과 상실감에 치가 떨린다. 널 보면 더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고! 아!
2: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도 몰라!

백구야, 백구야, 헐, 헐, 나지 마라.

국경이

0: 됐다. 잘 됐어. 이 전쟁 통해도 이 많은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줄 구강원이 생기갖고 참말로 잘 됐대. 잘 됐어.
1: 그러게요, 여보. 그 피난길에 오도가도 못하는 분들이 저렇게 큰일을 해내셨네요. 당신 참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0: 고생은 무슨...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지요.
1: 당신 고생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지요.
0: 당신이 부끄러워하니까는 양귀비 것 같다 이가.
1: 아이 몰라요.
0: 아이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는 막 심장이 쿵하고 떨어질라 한다 이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오래간만에 구접이나.
1: 아이고 여보, 저 사람 싸가지 씨 아니에요?
0: 아이고
1: 엄마야.
0: 아이고 싸가지 씨 아닙니까? 이 꼴이 왜 이랬노? 어? 사람 꼴이 이게 왜 이랬노? 항우장사도 울고 가던 역발상 기계세는 다 어디 갑이고 이 꼴이 웬 말입니까?
2: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1: 아이고 소식 듣고 오셨는갑지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2: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0: 에헤이 이까지 와놓고 어딜 망설입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1: 다들 반가워하실 겁니다.
2: 저 그럼 혹시 윤자는 잘 지내는지.
0: 윤자씨요? 윤자씨요? 그렇게 윤자씨 마음에 생채기를 내더만은 와예 싸가지씨도

0: 걱정은 되는 거 없지?
1: 어떻게 지냅니까?
2: 아이고, 그 소식은 못 들었는갑네. 그 저짝에 미군부대 위문공연.
1: 예?
2: 그게 돈벌이가 되고 잘 나간다 카대.
1: 그럼 소리를 그만둔 겁니까?
2: 아유, 그까진 내가 잘 모르겠어.
3: 여보, 약 안 팔겨?
1: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3: 뭣이 중요해요? 뭣이 중요해요 지금? 애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 안 들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른 저 앞장터 가서 이거 다 팔고 와. 여긴 또 왜 기웃거리는 거야? 소리가 밥 먹여줘. 얼른.
1: 알았어. 그럼 다음에.
2: 아이고, 얘 들어가 있어.
3: 이봐요, 이제 겨우 마음 잡고 먹고 살궁냐는 사람입니다. 바람놓치들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2: 예.
3: 너 어디 가는 거야?
4: 님이라 했더니 남이 되어버렸군요.
2: 편편황조, 편편황조. 우리는 이렇게 정다운데 불쌍한 윤자씨는 니와 함께 돌아갈. 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들린. 수고했어. 어디 보지. 자, 이건 개런티고. 이건 팁이야. 마들린, 조금 쉬었다가 알지? 뱃삼에 무초. 뱃삼에, 뱃삼에 무초.
1: 아니 아니! 노래 끝나고 그렇게 휙 들어가는 게 어딨어?
0: 아, 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마리얼린이 피곤해.
1: 아니 오빠, 제니도 피곤해.
0: 우리 귀염둥이 제니

0: 그렇게 휙 들어가면 어떡해? 서비스로 웃음도 짓고 그래야 팁도 나오고 그러지. 나만 여기서 이래? 나는 뭐 자존심도 배에다 안는 줄 알아?
1: 아, 제니 당연히 우리 제니가 우리 쇼 에이스지. 안 그래? 더블 보너스.
0: 아니 뭐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언니 좀 잘 좀 해.
2: 제니, 제임스가 콜.
0: 오케이. 잠깐만.
3: 어디로 가야 해요?
4: 저 혹시 여그가 박윤자?
5: 어메, 이게 뭔 서양 귀신이? 어,
0: 각 소리들은 뭐야? 어, 단장님, 여기 물 관리 안 해요? 제임스. 언니, 어서 와.
5: 그 옷차림은 뭐예요?
0: 어, 리더 언니도 왔네.
3: 이게 뭔 꼴이요?
0: 어때? 나 섹시하지? 마린님 언니가 입었던 옷이야.
5: 한복은?
0: 벗어 던져버렸지. 언니, 나 사실 술 마셨다. 비밀이야, 비밀.
3: 지랄 연병한다.
0: 언니,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춤이고 노래야. 이거 하면 돈도 나오고 통닭도 나오고 술도 마실 수 있어. 잘 봐. 님 가신 것을 알아야 알아야지.
3: 그만해.
0: 니 리리 야 니 리리.
3: 그만하라고. 니 맘 다 아니께 소리해. 미군 부대 위문 공연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소리 허란 말이여. 소리가 좋아서 소리한다는 년이 이게 뭔 꼴이여.
5: 그려, 니는 소리해야 돼요. 그런 놈 때문에 니가 이게 뭔 꼴이여. 니는 소리해야 돼요. 으휴, 느자고 없는 놈!
0: 안 할 거야. 나 닐리리 만보 할 거야. 나 계약했어요. OK 레코드사에서 계약금도 받았어. 우리 축배의 자리 들까?
5: 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0: 흥미를 잃었어요. 소리는 좋아서만 할 수는 없대잖아. 난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어. 내가 무슨 소리꾼이야.
5: 정신 차려 이거사. 한번 소리꾼은 영원한 소리꾼이여. 난 말여, 그 총탄 넘나들던 피난길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소리여. 먼 고향 땅 떠나 그래서 다들 이 대청여관에 모인 거잖여. 이제 국악원도 열고 고생 다 끝났어.
0: 시대가 변했어. 시대 따라 가야지. 만보도 추고 유행가도 부르고. 국악은 무슨 쾌쾌묵은 국악이야. 요즘 시대 누가 국악을 듣는다고.
3: 맞아, 요즘 누가 국악을 듣는다고. 근데 윤자야, 난 말이여, 언젠가는 좋은 극장서 좋은 옷 입고 우리 아그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소리를, 우리 국악을 전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것이여.
0: 얘기가 안 통하네요. 돌아들 가세요.
3: 저 모질이 같은 년, 정미야 가자. 나중에 싸가지가 보면은 참 좋아하겄다. 지 말대로 됐다고. 가자.
5: 이거 방 정리하다 본 게 나왔어.
0: 싸가지 오라버니.
6: 네, 마리린 몰로의 귀싸대기를 쳐발라버리는 한국의 마리린 몰로가 부릅니다. 백삼의 무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이게 안 됐어. 음악 바꿔. 언니, 오빠들 우리 잠시만 기다려. 언니, 다들 기다리잖아. 뭐야, 울어?
1: 아니야.
0: 친구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라도 나나 봐. 아, 그 낡아 빠진 책은 뭐야? 그날이 오면?
1: 어, 아무것도 아니야.
0: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어떻게 춰? 맨날 흥얼거리던 게 이거였어? 근데 끝까진 못 돌아봤다.
1: 끝까진 못 만들었어.

0: 언니 지랄을 한다 지랄을. 좀 솔직해봐. 나야 어릴 때부터 이 거리에서 춤으로 빌어먹고 살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난 진지게 알았어. 언니 소리는 이런 데서 썩힐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까 보니까 친구들도 왔던데 맨날 반복짓만 싸지 말고 쏙 떠나.
1: 제니야.
0: 나! 징그러. 됐고 나가자. 나야말로 마지막으로 언니 노래에 맞춰서 뽀대나게 춤이나 춰봐야겠다.
1: 고마워.
0: 이제 말하지만 언니 노래 아니 언니 소리가 최고였어. 언니 나가자.

0: 자에게 내 가슴 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 불구덩이를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토해내고 있구나. 좁디 좁은 것은 대청여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다. 좁디 좁은 내 마음에서 부러진 칼자루만 휘두르고 있으니 내 소리를 완성할 수 있나? 함께 소리할 그날이 오길 그토록 바랬건만 이제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구나.
1: 됐어? 예, 저렇게 두고 가도 될까요?

0: 돌아올 거요. 저건 천상 소리꾼인께. 정미야, 저것이 말이다. 어릴 적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릎 장단 치면서 피멍이 든 줄도 모르고 사흘 낮밤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소리만 하던 년이요. 돌아올 거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1: 며칠 전부터 그렇게 기침을 하더니 또 시작인 거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요? 배를 토한 거요? 여기요! 여기 사람도 살려요! 여기요! 여기!
2: 미안하다. 이제 좀 쉬고 싶어.
1: 아이고, 이 양반아! 이 못난 양반아!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쉬면서도 소리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하다니! 이렇게 가는 거요? 멋이 중한지도 모름서

0: 들어가자!
1: 예!
0: 아야, 무드냐? 여, 여, 간판에 불 꺼버려라!
2: 알겠습니다, 형님! 여 간판 불 꺼주셔!
3: 안 된다! 안 된다!
4: 여보, 여보, 무슨 난리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구만!
0: 아따, 개판 5분 전이구만! 아기야!
5: 형님!
0: 여 돈 되는 거 있으면 싹 다 챙겨버려라!
2: 알겠습니다, 형님!
0: 형, 그래, 그래. 오이! 야! 야! 오이! 호잇! 호잇! 깜짝이야! 이놈은 무엇이야? 어이, 브라더. 나가 쭉 간질 곳이 필요한디. 준비 좀 해주셔. 윤병. 아따, 날씨 좋아 불구만. 야, 나 소개가 늦었지라잉. 나가 금융업잔디라잉.
2: 업잔디라잉.
0: 즉, 쩐 넣고 쩐 먹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5: 이 말이야.
0: 근데 여 대청여관 주인네들이 아, 달러 이자 준다고 겁나게 그 시기한 돈 아, 준다는 날짜에 안 주고 흐발하게 아, 연체를 내버렸어.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러면 쩐다요. 여 대청여관이라도 내놔라, 이 말이지.
5: 이 말이지.
0: 그러고 여기 계신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 아, 당신네들도 참말로 거시기 하여. 아, 이 대청여관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빈대처럼 요라고 늘럽게 써불면 아이 악기라도 내놔라, 이 말이지. 엥? 아이 용감한 호랭이 말이 맞소 안 맞소? 엥?
2: 맞습니다, 형.
0: 그러지. 호랭이 말 한마디면 집값도 따따블이.
4: 아니 그 원금 얼마 안 되고 이자를 꼬박꼬박 주다가 한두 달 밀려도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0: 본디 하우스돈은 꽁지돈이야. 석 달 급하게 쓴다고 100만 원 빌려가 버렸지. 100만 원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 석 달 썼으니까 30만 원. 아, 그놈 싸게 싸게 갚아 버렸으면 우리도 요렇게럼 귀찮게는 안 해볼지. 근데 세상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볼지. 그래도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아이 업계의 예술 혼이다, 이 말이야.
4: 아, 우리가 이자택으로 신나게 놀아

0: 볼 텐께 어떻게 그거 좀 안 되는지.
1: 와마 이거 띵땅거리고 쳐본다고 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제아의 실성이.
0: 어이 뽀마드.
1: 뽀마드? 어떤 거시기 같은 놈이 나보고 뽀마드라고 씹으렸냐?
0: 그래 개 기름 바른 너.
1: 와마 USA 프리미엄급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아, 개기름이라고 씹었냐?
0: 아유, 씹어붙다.
1: 이 소원 한 방 나가면 말버스도 정차입을 해! 이크!
0: 잘 봐라, 나가 누군지. 아, 남자라는 종내기들은 사람을 가슴에 담지 않고 머리에 담으니 잘 잊어버려. 아이, 꼬레! 가죽 잠바는? 야, 있나 봐. 안 덥냐? 한여름이다, 한여름. 얘들은 또 뭐여? 한눈감이 두팔잡이 석삼 너구리 오골계 육모초 칠뜨기 팔푼이 구공단 십장생이냐?
1: 정미 누님? 누님! 마이 시스터! 야들아 인사들 해라. 요 두한 형님도 요 차 불고 울고 가버렸다는 그 누님이시다.
2: 벼룩박에
1: 껌딱지?
2: 벼룩박에 껌딱지 누님 만수무가 하시렵니까?
0: 아이 뭐 정미하고 뭐 잘 아는 사이여.
1: 에따 우리 정미씨하고는 그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렇고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3: 정미 씨하고 친구? 친구? 친구라면 흔히 말하는 애인에 가까운 그런 남자친구를 뜻하는 것이오? 아니면 그냥 순수한 남자인 친구란 뜻이오?
1: 자 그거 알아서 생각하소. 양쪽 다 해당 대부르니까는.
3: 이 사람이 지금! 난 정미 씨하고 키스도 하고 별도 따고 달도 따고 결혼도 할 그럴 사이를.
0: 이게 미쳤냐? 남 혼사길 망칠 일 있어? 내가 왜 니하고 결혼할 사이야?
1: 아 그러지.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0: 아, 이놈이 또 정신 못 차리네.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셔.
1: 형님은 웬 형님?
0: 니다 언니. 이놈이 머리에 개기름 바르고 인상이 더러워서 그렇지. 춤깨나 춥니다. 옷 때부터 춤하던 집안인데 춤이 싫어 빗나간 놈이요. 춤 한번 춰봐라.
1: 에따 또 언제적 춤을 가지고 그래요.
0: 아이 리다 언니 사실 이놈이 여기 온 것은 춤이 추고 싶어서일 거요. 지놈이 머리에 뽀마드 바르고 꽁지 빠지게 도망쳐봤자 요 가슴에 콕 박혀있는 것은 천상 춤꾼 신명이요. 아이 춤 한번 보시고 여기 같이 있게 하죠.
4: 아이 그리야
0: 따지고 보면 여기 춤꾼은 없잖여.
4: 아 없지.
0: 빨리 안 오냐?
1: 에따 아기들아
2: 형님 예,
1: 그동안 나 따라들 댕긴다고 고생들 했다. 인자는 너희들도 갈 길 가거라. 잘 가라. 얼른 가보라.
5: 우리 프리스리
1: 팔 보인다. 싸게 안 가냐? 얼른 가보라.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도와주셨어.

0: 네, 감사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식의 사회를 맡은 과장 박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떨리네요.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문화말살정책 전쟁의 순환 속에서도 국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주신 많은 국악인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본격적인 개원 기념 공연에 앞서서 특별한 분을 모시려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국창 박윤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윤자 선생님은 질곡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며 국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박수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곳 부산 지역과도 깊은 인연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네, 피난 시절 대청동 대청여관에서 젊은 날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선생님, 사담이지만 과거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일일이 야닐리리
1: 일일이만 본.
0: 네, 여러분, 어려운 시대 국악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흘러 저 혼자 남았네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주었던 리다 언니. 남장을 하고 나타나서는 어찌나 놀랬든지 정 많은 우리 정미 언니. 은호가 거기서는 배 골치는 않지? 촬영 오라 보니 꽹과리 소리도 오늘따라 더욱 듣고 싶고요. 오갈 데 없는 저희를 보살펴 주셨던 대청여관 주인 내외분, 아이고 잊어버릴 뻔했네요. 그 머리에 뽀마드 바르고 다니던 뽀마드 오라버니, 얼굴은 험했어도 춤은 어찌나 곱든지. 그리고 끝까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싸가지 오라버니, 모두들 여기 와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늘 부르던 시조소리 말고요, 자존심도 줏대도 없던 저에게 끝까지 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던 우리 대청여관 식구들을 위해서 창작소리 한 자락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지요? 드디어 불러보네요. 이렇게 나 혼자 남아서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0: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 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1: 정성!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5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은

배롱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올리는 배롱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잘생겼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이마도 널찍하고.
1: 지 헤레비 쏙 빼박았단 게.
0: 그래요?
1: 헤레비가 키도 건칠하니 풍채도 좋고 말이야.
0: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저 제 손자까지 얻으시고.
1: 야가 뭔 죄가 있겠는가.
0: 그럼요, 그럼요.
1: 아유. 우리 집에 씨알꽃이.

0: 어머, 학교 가세요, 아가씨.
1: 엄마는요?
0: 예, 저 영식이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자랑하러 다니시나 봐요.
1: 엄마 참.
0: 그냥 집이 바뀌어서 낯이 서러서 그러더니 밤새 어머니 모종식에 칭얼대더니 아침부터는 할머니 꽉 붙들고 나지질 않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1: 괜찮아요, 언니?
0: 애가 재신 것도 아니고.
1: 오빤?
0: 예,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저녁때 들어오시겠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기왕 엎질러진 일인데.
1: 그냥 살 거예요, 언니?
0: 가시집 와서 애가 섰었잖아요. 그때 잘못돼서 유산하군. 영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잘못됐었나 봐요.

0: 전부 나오셨네.
1: 아, 문화의 달 특집으로 이금아 씨 일생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본인한테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이걸 좀 아주 리얼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금아 씨 얽힌 뒷얘기를 본인 모르게 취재해서 극적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거도.
2: 루포로 구성을 할 겁니까?
3: 형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뭐 드라마로 꾸며도 좋고, 근데 루포 쪽이 더 감동이 클 것 같은데.
4: 구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금아 씨에 대한 평가랄까요?
3: 그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소규동 선생이 이북으로 끌려가시고 나서 선생의 산조가 대가 끊기는가 했지. 죽사의 생사도 묘연했고 나도 죽사가 죽었거니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 마침 이곳에 집 한 칸 사놓은 게 있어서

0: 그 전화 잡으라고 내주었는데 이 세상이 변해서 축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 몰랐습니다.
0: 테레비전에 나가서 상을 탔다기 그 웃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당밖에 모른다니까.
1: 아, 유당이 누굽니까?
0: 그 애는 누군고?
2: 언니. 아이고, 여사님. 아이고, 여기는 웬일이시래요? 아이고, 어쩐 일이셔요?
0: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시고 왔네.
1: 안녕하세요, 죽사 선생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2: 어디서 본 듯은 한디. 우엄매. 우엄매 어쩌까? 아니, 테레비 뺏으러 오셨어. 박살 난 지가 오랜디.
1: 기억하시는군요.
2: 아유, 그땐 참말 미안해요. 장난상 방송국에 한번 나가본 것인디.
0: 아, 이 사람아. 아무리 유당의 생사가 궁금하기로서니 장난이 지나쳤네.
2: 안으로 오르시지요. 아, 예. 들어오시고요. 예. 아가, 선생님 상 좀 봐오니라니.
3: 예예.
4: 아, 그러니까 유당 선생도 죽사 선생님의 예술적 동반자인 셈이군요.
2: 그게 무슨 말씀이시래요?
0: 그러니까 유당이 있어야 죽사의 가야금이 제빚을 바란다. 그런 뜻이지.
4: 안 네, 그렇소? 그렇소.
2: 말씀이 어렵소. 유당은 구름이고 나는 비요. 유당이 있어야 내 가야금이 신명이 나니께.
4: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2: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쳐 번졌어.
4: 아니, 왜요?
2: 아, 그것이사. 비가 자주 오면 종장에 가서는 구름이 걷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번지는 거 아니겠어?
4: 무슨 말씀이신지?
2: 나가 방송국 나가서 텔레비 나오는 바람에 날 아는 사람들은 연락이 오거나 다 찾아왔어.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 본게 유당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소.
4: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볼까요?
2: 뭔 방법이 있겠소?
4: 제가 노력을 해보죠.
2: 그래만 주시면
0: 내 생전에 죽사의 가야꽃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한창 때 죽사는

0: 같았으면.
1: 누가요, 엄마?

0: 그리여 방송국 선상님이 유당을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지. 아음. 예, 나 이죽사요. 유당, 꼭 연락 주시오.
1: 크라이막스는 유당과 이그마시 해옵니다.
2: 그럼 유당은 이그마시의 예술적 동반자입니까?
1: 그렇죠. 이그마시의 인상은 유당이란 사람이 좌우하고 있어요.
3: 왜 행방을 감췄죠?
1: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성격이 괴팍해서 상식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인물 같아요.
3: 그럼 유당이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4: 예, 컴퓨터 조회도 해놨고 주변 인물들을 추적 중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5: 글쎄요. 그 전설 속의 인물이랄까. 나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1: 아니 왜 저 문화재 지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6: 네. 대금으로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죠.
1: 문화재관리위원회 문의를 해봤더니 그동안 보조금도 타가지 않았더군요.
5: 사망한 게 아닐까요?
4: 가족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유당이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라도 했을 겁니다. 유당이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보조금도 타가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게 아닐까요?
5: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려고 합니까?
4: 아 예. 죽사 이그마시 인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유당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5: 아 그래요?
4: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그늘에 숨겨진 이그마시 예술이 재평가받고 또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사 선생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세요. 스승이 각광을 받아야 제자가 더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7: 할머니! 아라네네, 얼마나 감사한 거니. 오냐, 오냐, 오냐. 아, 그 백녀씨가

0: 어머님 하고 엎드리는데 속에서는 세 살째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것처럼 토악질이 치솟는디.
1: 아, 그것이 요놈을 안고서는

0: 장내기 놈은 싸이나 먹고 모질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미련하긴 혀도 무용이 큰놈이 애미를 제일로 끔찍이 생각을 하더구만은 그러던 것이 착한 며느리 놔두고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꼴에 지집을 봐가지고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렇게 모진지
1: 다 잊어버리소. 대라도 있게 생겼은 게 그것도 복 아닌가.
0: 아, 며느리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그러지.
1: 그것도 제 팔자고.
0: 거기서 조강지차 안 버리고 집으로 기어들어와.

영식이나 나가 놀아. 응?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놀아. 자, 어여 나가 나가. 어여 영식아 나가서 놀자. 어? 자 우리 큰엄마가 드시는 거 사줄게. 응?

0: 자네가 며느리 하나는 방자로 얻었네.
1: 복이라고는 며느리 복 하나 타고 났어. 앉아놔서.
2: 식사했어?
3: 지금 몇 시?
2: 그럼 차 마시자.

0: 걱정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안심된다. 저 삼청동 가봐. 홍 영감님이 소개장 써주시겠대. 시에서 악사를 뽑나 봐. 월급도 괜찮고.
1: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되겠니? 그리고 국악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이 힘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러고 살지 뭐.
0: 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오빠가 최고야.
1: 우야, 이쪽도 밤일이 많아져서 괜찮은가 봐.
0: 나 미국 가기 전에 오빠가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난 이해 못해. 엄만 손주 생겼다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세연이는 오빠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겠지만 난 이런 식으로 사는 오빤 싫어. 오빠가 속죄하는 건 진짜 연주자가 되는 거야. 진짜 예술가. 엄마처럼 사는 건 바르지 못하고 불결하지만 그래도 가야금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 그거라도 흉내내.
1: 알았어. 만나 뵐게.
0: 또 한 가지. 나 미국 가기 전에

가족. 평생 찢어져서 고통만 받고 자랐잖아. 오빠, 하루만이라도 웃어봐.

0: 소영이 오빠. 오빠.
1: 집이 헐려?
2: 응. 이 지역이

0: 보상금 있게 나와.
1: 잘 됐구나. 그럼 저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 장사 계속 올 거냐?
0: 인사동에 차만 가게 세워둬 놨어. 나머지를 집 사고.
2: 횡재했네.
0: 방 3개짜리야.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같이 살면 더욱 좋겠고.
2: 엄마 만나봐. 창덕이 오빠 죽은 거 언니 잘못만은 아니잖아. 뭐 딴 이유 있어? 엄마하고 언니 사이에.
0: 없어.
2: 그럼 만나봐.
0: 엄마 만나러 갔었어. 먼발치에서 봤는데 차마 나설 용기가 없더라.
2: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든.

0: 쳐받고 상처 입히며 살아왔어.
1: 집 나가서 살았다고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살 거 없어.
2: 나중에 오빠.
1: 그래, 내 연락할게.

0: 뭐든 결정을 내야 쓸 것 아니오. 지 애미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네 놈이 딱 부러지게 헤어지고 네 처한테 용서를 빌고 살든지.
1: 어머님 그 얘기는...
0: 너

0: 아, 그 무엇이냐? 축구공이냐?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그러게.
1: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
0: 너는 가만히 있으란 게.
2: 이 사람한텐 소리는 왜 치세요?
0: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 예편 내 역성이여? 내가 이거 하나 못 키워주겠냐? 키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0: 네 애미부터 애비 없는 자식 위아래로 쪼로로.
1: 예. 자, 엄니가 저 시간 내서 채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0: 능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왜 그년을 찾아가야? 애미 싫다고 집 나간 년을.
2: 아,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래요?
0: 야.

0: 언제 떠날 거야?
1: 졸업한 지 끝나고.
0: 졸업에도 참석 안 할 거야?
1: 스토프로 졸업장 붙여주든지.
0: 끝까지 난 아무 데나 가?
1: 갈게.
2: 무희 학생?
3: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풍류방에 가서 병풍에 적힌 낙서를 확인해봐요.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든지.
1: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3: 그래요? 그럼 내가 오버센스였나? 난 무희 씨하고 손윤호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았지. 하긴 뭐 박경현 씨가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는데 김 회장하고 결혼이야 하려고 하겠어.

0: 예약생?
1: 안녕하세요.
0: 왜 그러고 웃었어요? 안색이 창백한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래요? 자, 그럼 또 봅시다.
1: 안녕히 가세요. 네.

0: 결혼한다면서?
1: 차 선생이 그러지? 지쳤나 봐.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야.
0: 언니 아파트도 김 회장이 사준 거고.
1: 내가 가야금에 처음 손댄 건 7살 때였어. 어려서 신동 소리도 들었고 대학 졸업하기까진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런 내 자부심은 하나 둘씩 깨져나갔어. 그리고 널 만난 거야. 네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난 100번 죽었다 깨도 너만큼은 못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 아니, 너처럼 굶주리고 비참하고 광기로 번뜩이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내겐 없어. 난 그저 여자야. 화려한 거 좋아하고 칭찬이나 듣고 싶고 허영으로 가득 찬 내 가야금 소리에 난 내가 미워.
0: 언니,
1: 손윤호, 그 사람은 악마야. 널 파멸시킬 거야. 난 그러길 바래. 아니, 그 사람이 널 멀리 데리고 가주길 바랬어. 이무희, 네가 있는 한 박정현이는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0: 제발 언니.
1: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도 몰라. 난 영원히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얜 손윤호 씨하고 상관없어.
2: 들어가시죠.
3: 오늘 저 친구도 많이 취했어요. 에? 오늘 윤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이해를 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자, 이리 들어와요.
4: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이 다

그만 좀 마시라 인마. 만나서 사과하고 변명하고 거짓말 시켜서라도 용서를 빌어온다.

0: 낯섰어요, 어머님.
1: 좋았다, 거기다 둬라.
0: 좀 낯서요, 어머님?
1: 열이 높구만.
0: 아유, 온몸이 불덩어리래요, 어머님. 어서 약 좀 먹이세요.
1: 좋았어. 약 먹어도 소용없는 병이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1: 야는 영락 없는 나란 게 나 젊었을 적 그거 똑같다. 태어날 때부터 열을 타고 났어. 엄동설한에도 아랫목에선 잠을 못 잤다. 온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게.
0: 아휴, 열이 높으니까 헛소리까지 하잖아요, 어머님.
1: 우리 아버지가 날 권분에 팔러 가시기 전에 마을 무당이 와서 날 달라고 하더란다. 당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려서 열병을 자주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난 꼭 지랄병 앓듯이 열병을 앓았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게. 눈이 뒤집히고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다 귀신이더란 말이야.

야는 애미를 버리고는 못 산다. 가야꼬를 버리고는 못 살아. 열을 풀어버릴 데가 없어서

0: 웬일이세요? 지금쯤 마나니 무릎 빌고 누워서 신선놀음하고 지신 줄 알았더니.
1: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 노름하고 지냈나?
0: 열불이 나서 그리여.
1: 임자는 투기심이 많아서 글렀어. 단단히 돌아졌구만. 응?
0: 마누라한테나 가보시죠. 왜?

0: 있어. 당신만 있으면 쓰겄대. 가지 마시오, 유당. 응? 나 두고 가지 마시오. 응?
1: 에이, 썩을놈 애가 살, 니도 없는 사내냐? 아니, 요마 안을 가지고는 시집지는.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침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0: 그걸 이제 말아 감추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4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1: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0: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1: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여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소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아주.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0: 네.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의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0: 제 영상을요?
1: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1: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1: 네.
0: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0: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줄 좋을 것 같아.
1: 빠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아, 네. 해리포터.
1: 땀 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또 제가 언제 했죠?
0: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1: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0: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1: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어 15년 넘었겠다.
0: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1: 네.
0: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1: 맞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0: 네.
1: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0: 그래서 이렇게 눈 내리 깔고 이렇게 네.
1: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0: 네.
1: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0: 네.
1: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1: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0: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0: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대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그때여 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무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 목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준양 모친, 형세가 이리 되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른디. 허허, 저 거린아,
4: 좋다.
3: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남원 부중의 성외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 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 옥중 건너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데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내어서 가소어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마 박 쫓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흰두백 건이 백발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점 흐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해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라니 어떤 이가요. 성안 성외 많은 이가 어느 이가 둘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0: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일수하고 아딘마딘 못도 있는 동문한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1: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원듬대오 입증이들 아니 꼽고동로거대 내 따라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0: 얼굴을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소.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명.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모명.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0: 어디춘 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 기로 야수 커다하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타기 봉더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뒤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뒤방이라고 서 안에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세들어 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아침이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불러줘서,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아지트.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나왔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0: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1: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어?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원래 그러니까. 전통 파악으로 시작해서
0: 맞아요.
1: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0: 섭렵까지 또
1: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0: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1: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1: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1: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0: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1: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1: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 있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1: 속초에
0: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1: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1: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도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 센터 같아요. 성남아트 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0: 또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1: 네.
0: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1: 세상에.
0: 그 정도로
1: 아니
0: 약간
1: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를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1: 약간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가진 것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진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1: 오.
0: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요. 헐시구 절시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1: 네.
0: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 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다 히트.
1: 네.
0: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0: 그럼.
1: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네, 네.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네.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1: 네.
0: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1: 네.
0: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0: 빠이빠이 하고
1: 해산. 이제 갔어요. 어.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0: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가순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굴직굴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자씨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아이,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도세 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1: 네네.
0: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0: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말.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네.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로 문을 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었고 특히 이 발 디딤새가 다양한 게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근대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성준 명문은 앞서 만났던 태평무를 비롯해 다양한 우리 춤을 정리하고 재창작해서 무대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하고요. 또 직접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춤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훈령 대장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훈령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충한의 무대입니다.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정제예술단인 화동정제예술단의 향발무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 향발은 노쇠로 만든 악기고요. 이 향발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소리 그리고 어린이들의 예쁜 춤사위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살풀이 춤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 살풀이 춤은 긴 수건을 들고 춤을 추는 게 특징이고요. 고요한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있는 이런 정중동의 멋을 간직하고 있어서요. 정제된 아름다움과 함께 한을 승화하는 우리 춤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안상화의 무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다양한 우리 춤의 매력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춤의 건축가 또 춤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명물을 모셔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춤 이론을 제시하고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춤을 만들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계신 분 배정혜 명무의 무대를 감상하시죠.

0: 정말 멋스러운 장구춤 감상해 보셨습니다. 배정의 명무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장구춤을 풍류 장구춤이라고 한다면서요?
1: 네. 그냥 장구춤 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네. 그 멋스럽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내용으로 춘다 해서 풍류장구라고 했죠.
0: 네. 이게 지정이 돼 있죠? 무용협회에.
1: 네. 한국무용협회에서 명장무 13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0: 네. 그 선생님께서 장구춤을 처음 무대에서 선보이신 게 1950몇 년이더라고요.
1: 55년.
0: 55년에.
1: 네, 네.
0: 아니 어떻게 12살 때 무대에 서게 됐죠?
1: 12살 때 개인 발표회를 했어요.
0: 심지어 개인 발표회예요? 네.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1: 말하자면 지금 국립

0: 극장.
1: 네.
0: 그냥 소극장이 아니고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1: 네.
0: 개인 발표. 혼자 12가지를 쳤으니까.
1: 아니 그러면 그때 이미 그 한 사람의 춤꾼으로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네요.
0: 예, 여러 신문지상에
1: 네.
0: 톱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천재소녀라고.
1: 천재소녀.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0: 그냥 말보다 춤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세 살 때부터.
1: 아 그럼 세 살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한테 배우셨어요?
0: 이제 그 장추화 무용연구소에 이제 여섯 살 때 입문을 이제 들어갔죠.
1: 네.
0: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되기 전에 6.25 사변이 났어요.
1: 야, 네.
0: 그래서 1년 채 못 다니고 6.25 때 피난 가느라고. 그리고 수복해가지고 피난해서 또 서울로 와서 김백봉 무용연구소에 또 다녔죠.
1: 네. 그 새로운 춤 이론을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무용가로도 유명하시고요. 그 배정의 7일간의 춤 여행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이 한국 무용 전공생들이 우리 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창안하신 독특한 어떤 그 신체 훈련법이 있다면서요.
0: 네. 그 훈련법을 나오기 전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추시면 뒤에서 따라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1: 네네. 그러니까
0: 이론이 말하자면 이론이 부족했죠.
1: 네.
0: 그러니까 전통을 연결시킬 때 이론이 없으니까 전통도 또 누구류에 따라서 확확 너무 변해요. 한국 춤은 기본도 누구 기본 누구 기본 누구 기본 그 기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 춤을 이해하는 몸으로 이해하는 몸의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74년도에인가 75년도에 호흡을 이제 무슨 밀기 호흡, 땡기기 호흡, 돌려짓기 호흡, 한 발 나가기 호흡 이렇게 해서 한국 전통 춤이나 현대 춤을 출 때 필요한 호흡을 전부 찾아내서 12가지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본을 습득을 하면 이해를 분석을 하면서 그 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슨 춤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뒤에서 따라하면 아이들의 그 머리가 발달이 안 돼요.
1: 아, 그냥 카피만 그래. 하게 되는군요.
0: 그 카피만 하게 되죠. 네.
1: 선생님을 한국 무용사상 최초의 국공립 단체장 3관왕 기록 보유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 그냥 그 리얼무용단을 8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리얼무용단에서 뭐 대화 이 땅에 들 꽃으로 살아 유리도시 뭐 이렇게 작품을 연거퍼서 매년 내다 보니까 그 히트작이 됐어요 그
1: 네.
0: 해에.
1: 네네네.
0: 그래서 직업무용단에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국악원무용단 갔다가
1: 네.
0: 국악원무용단에서 이제 또 시립무용단에서 조금 더 국악원보다는 전통보다는 창작에 제가 더 좀 그거 하니까.
1: 재미를 느끼셔서.
0: 네, 네. 그 고만두는 해에 국립무용단이 또 단장이 없어져서 단장을 구하는데 저를 또 와달라고.
1: 아, 야,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3관왕이 되셨네요. 국공립단체장. 이렇게 단체를 이끌면서 정말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셨는데 안무하신 작품 중에서 한국춤의 역사에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0: 그 타고난 문제가 77년도에 네. 제가 37살 때 타고난 문제를 했는데 그때 그 민속에서 예술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난 문제 그 50분짜리 작품인데
1: 네.
0: 우리 삼촌이 타고난 문제 그 리허설을 보시고 이거 춤이 아니다. 이건 너 발표하면 안 된다.
1: 삼촌이 아는 그 춤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0: 영역이 아닌 거.
1: 네.
0: 그래서 삼촌하고 많이 다퉜어요.
1: 네.
0: 그래서 나는 타고난 문제를 꼭 발표를 해야 되겠다. 망하더라도 그냥 망하는 셈 되고 그냥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그

0: 뭐 4대 신문 뭐 5대 신문에 막 센세이션을 그 해에 막 최우수 작품으로 타고나면 제가 꽂히면서 맞으면 데뷔작이죠.
1: 네.
0: 창작으로서 데뷔작이 그렇게 성공하게 돼가지고 계속 창작을 하게 됐지.
1: 뭐 직접 창작하신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그더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국립에서 한 작품인 춤추냐 소울의 바라기.
1: 소울의
0: 네,
1: 바라기.
0: 근데 소울의 바라기는 많은 관객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으로 선정도 되고,
1: 소울의
0: 네,
1: 바라기가요.
0: 소울의 바라기가. 그래서 세계 독일, 뭐 프랑스, 미국 가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1: 거기 가서 공연하셨어요?
0: 많이 했어요. 독일 같은 데서는 8일간 연속 공연을, 장기 공연을 해서
1: 네.
0: 손님이 막 2,450석이 매일 꽉꽉 차가지고,
1: 어이구야.
0: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 저
1: 알아볼
0: 안무자
1: 정도로?
0: 사인 받고 막 사인해주고 제가
1: 네.
0: 그랬어.
1: 한류스타네, 한류스타.
0: 그런 정도로 독일에서 그렇게 소울의 바라기가
1: 거의 무슨 소울 해바라기를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 부를 만한 겁니까?
0: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 그 이번에 보여주실 작품도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율곡입니다.
0: 네, 율곡.
1: 네.
0: 예, 세월이 가는.
1: 세월이 가는.
0: 예. 그러니까 인생 속에는 뭐 슬픔, 기쁨, 희로애락이 다 있잖아요.
1: 네.
0: 예.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지만 직접 살아보면 내가 지금 흰지 빈지 모를 때가 있어.
1: 난 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빈
0: 지나고
1: 같고.
0: 보니까 희일 수도 있고,
1: 네.
0: 또 지금 막 웃었는데도 아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그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런
1: 아, 맞네요.
0: 그런
1: 네.
0: 인생의 흐름에 물 흐러가듯이 뭐가 규정제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술을 할 때는 선과 악을 구별 짓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1: 그렇죠, 네.
0: 실제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
1: 그렇죠.
0: 그죠?
1: 그걸 춤으로
0: 네.
1: 표현하신 겁니까?
0: 그걸 이제 춤으로 그냥 한번 그 가곡에 맞춰서
1: 네.
0: 이제 해본 거죠.
1: 기대를 갖고 감상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빨리 감상하고 싶으시죠? 네, 배정혜 명무의 율곡입니다.

흐르는 배정의 명무의 춤 율곡 감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통 성악곡인 가곡과 춤 그리고 인생이 함께 흐르는 듯한 멋진 무대였습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이렇게 우리 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한 무대 한 무대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부채춤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채춤은 김백봉 명무가 1954년에 첫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의 문화행사에 참가하면서 군무로 선보여서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김백봉 부채춤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젊은 춤꾼 서이진 씨가 오늘 판티스트의 주인공입니다. 밝고 화사한 부채춤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 서희진입니다. 현재 저는 임성욱무용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김백봉 선생님의 주옥 같은 명작인 김백봉 부채춤, 청명심수, 보살춤, 장고춤 등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백봉 선생님의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고 또 부족하지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뱃놀이 가잖아.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의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0: 똑같이 가.
1: 사랑의 꽃이로.

0: 방향이 뭔지 알아?
1: 오빠!
0: 하나, 둘!
1: 팟캐시오! 팟캐시오! 팟캐시오! 팟캐시오! 팟캐시오! 팟캐시오! 팟캐시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1: 꽃이 사시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멜로디와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쵸?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이 풍물 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 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 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킷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킷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킷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 받으신 분. 자,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도레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 렛츠 플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도레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 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0: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메뉴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미녀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미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미녀입니다. 나 혹시 미녀, 나 서도 미녀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1: 오늘 공연을 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0: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또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0: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미녀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미녀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이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걸 했는데
0: 아, 네. 에헤이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이요 시작.
2: 에헤이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이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저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짜 해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쉽죠?
1: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2: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1: 박수.
3: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주세요.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네. 아,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 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찾아오세요.

0: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어.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2: 19살 유수연이라고. 와우야.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3: 너무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응원 많이 주세요.
6: 세키 코리아!
0: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5: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5: 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그때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0: 지금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4: 옹해야.
1: 오요.
2: 좋아요. 다시
1: 어쩔시구
4: 옹해야.
2: 어쩔시구
4: 옹해야.
2: 나도 나도
1: 옹해야.
2: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0: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 대회.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엔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1: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1: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2: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2: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2: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3: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2: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 만에.
3: 울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2: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3: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2: 그게 뭔데?
3: 소리, 발림, 안일이.
2: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3: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2: 어?
3: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2: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3: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2: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3: 서건, 서건, 서건, 서건. 말로 하니 안일이.
2: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2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에게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 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도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0: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네.
1: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0: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 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0: 그렇죠.
1: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 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1: 제 영상을요?
0: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1: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1: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0: 네.
1: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1: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약간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네. 해리포터
0: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고
1: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또 제가 언제 했죠?
1: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0: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1: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0: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었 15년 넘었겠죠.
1: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네.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0: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1: 네.
0: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

0: 네.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1: 그렇죠. 이렇게
0: 내려다보는
1: 눈 내리깔고 이렇게 네.
0: 그때부터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1: 네.
0: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1: 네.
0: 아니라 이건 정말 한번 빠지면 한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네,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0: 네.
1: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0: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1: 네.
0: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1: 네.
0: 가죠. 고 대목입니다.
1: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의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의 어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3: 아.
2: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3: 제.
2: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허고
3: 아.
2: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기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 이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우,

0: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준양 모친, 형세가 이리려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는디. 허허, 저 거린아
1: 좋다.
0: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1: 좋다.
0: 남원 부중의 성매 성내 나수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 불길 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옥 준것 넣어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데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내어서 가소 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 마 박쪽 쫓아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요. 새거 흰두백 건이 백발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닐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좀 멀어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혜성이 히히히가라 해도 날 몰라.

0: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일수하고 아딘마딘 못도 있는 동문한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야?
1: 얼씨구다.
0: 장무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원듬대오 입증이들 아니 꼽고동로거대. 내 딸아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0: 나를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 가소. 어서 가.
1: 다 얼씨.

0: 보다.
1: 장모 망령. 네.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허니 거주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

0: 어디 준 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인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수 커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에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령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령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 술밥을 얻어먹고 긴대 장중에 너 보기 좋아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또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이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그러니까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예, 함께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0: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좀...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0: 네.
1: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0: 네.
1: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0: 네.
1: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0: 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네.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네.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오. 그래서
1: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아닙니까?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오. 제가 막
1: 지금보다 또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이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끝이 끝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헐시고 절시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0: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걸시고 절시고 자존 방아로돌 이런 거. 이런 거.
1: 약간 뭔가 이런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 걸시고 절시고 자존
1: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1: 너무 재밌어.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1: 네.
0: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1: 네.
0: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1: 네.
0: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0: 네.
1: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0: 네.
1: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1: 네.
0: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 가지고. 아, 조금 네.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아,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0: 그런 생각으로 도세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0: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마이바이.
1: 약간.
0: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네.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허!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한순이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물삼근 할때 학색 종목이 먼저나 빈황시실용시 풍물조를 흘렸고 흔든 시작 두거이 재불통을 흘렸고

판 개밥 통지 깐깐에 소용돼도다 하네 남은 것은 옷을 시켜

세월에 대도사에 엄전히 세웠더니 이 비슷한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유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민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발주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 이루리도 시임산촌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소리명가 판소리명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김유호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0: 그제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벼르고 있었습니다.
1: 온다.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제 척배가 너무 좋아한다 보니까 아,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쓰다가 제 선생님 쓰다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소리를 정화보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빈이가 국악에 소질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이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하늘 날아가 그분입니다.

0: 현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많이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닌지.
1: 끄덩이 그자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에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저는 판소리꾼이 오면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내가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TV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요. 아 왜?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에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리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일단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1: 아리랑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붕, 붕, 붕, 붕.
1: 선생님,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박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하고 나서 해보세요. 시작. 쿵쿵쿵쿵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쿵쿵쿵쿵 해야 되는데 짠짠짠쿵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얼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소리 연하자가 같은 판소리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

0: 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어?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입니다. 판소리를 주소오징어 팔팔에 대사전 들고 방청자 중에 해원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영남무 의수장 잠시매치 미근장 의사장을 살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네. 내가 그저 끝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부별장청 이렇게 시작.
0: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1: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0: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1: 꾸벅꾸벅 하는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2: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4: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을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리꾼 장성민.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한테 타악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큰 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속 음악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고 연주를 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

0: 우리 저희 팀은 다 악기에 몰빵되어 있는 멤버들이라.
1: 찬우 잘하잖아, 찬우.
2: 그러면 대통령 끝나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애매한다 지금. 그 요즘 가족 단위 초등학생 근데 직장인.
3: 전통 음악 집단 셋은 그 앞에 팀 이름처럼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이제 민속악 팀입니다. 그 대학 시절에 만나서 지금 이제 졸업 이후까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이제 한예종 그 음악가 친구들과 이제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함께 만든 그 민속악 팀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음악은 전통 음악. 네, 보통 전통 음악을 뭐 그대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전통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좋은 반주자와 좋은 세션의 그런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짜릿함이 또 있어요. 반주자로서 상대의 중요한 공연,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바라지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나로 인해, 그러니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빛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이 좋았을 때 또 짜릿함이 있어요.

0: 맨날 국악만 듣고 국악밖에 모르는 국악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열심히 그냥 좋아서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고
1: 제가 생각하는 이민영 연주자는 정말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연주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악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통연희단 꼭두새라는 단체에서 제가 꽹가리와 장구를 배우면서 그때 그 꽹가리와 이제 사물놀이 악기의 울림이 제 이렇게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이제 연습실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걸 이제 업으로 삼았을 때 나중에 이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0: 주간이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인속극장 풍류에서 이민영의 FAQ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학습한 소도소리, 장단, 태평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보러 많이 와주세요.
2: 한국 극장 풍류만 이민영입니다.

0: 아쟁이 어디가 편하시지? 왔다 갔다 하기 여기가 아쟁이 여기 앉고
1: 나 그 사고 났을 때 그 영상 같은데
0: 감독님 혹시 핀마이크 여유가 없을까요?

0: 우리 연주자들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민영 씨가 이제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리고 연희 여러 종목들도 다 하고 그리고 장단도 치고 판소리 고법도 치고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실 텐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를 어떤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 오히려 이민영 씨의 욕심은 장르의 개수보다는 그 연습량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너무 긴장되는데요. 또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사실은 지금 공연이랑 또 완전 다른 그 창작음악 공연을 하고 왔는데
1: 이게 거의 매일같이 스케줄이 있고 연습이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2: 네,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정말 예를 들면 민속음악이 좋다 재미지다 했을 때 민속음악을 했을 때 그게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쓸 때도 있는데 소리라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소리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게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 들고.
1: 저는 민영이 5학년 때 네, 담임 교사인데요. 제가 첫 부임했을 때 맡은 학생이었거든요. 같이 국악 공연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점점 그 노력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더 뿌듯하고,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훌륭한 네,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 know, I know.
2: I know, I know. 그 저를 되돌아봤을 때 민속 음악을 했을 때 가장 재미있고 그 즐겁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국악인으로서, 그리고 그 민속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리를 좀 천천히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요즘입니다.

0: 뭐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5: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5: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2: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6: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2: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3: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0: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2: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2: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것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4: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4: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 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예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10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해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이를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휴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입니다.

0: 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1: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서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신의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돼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타레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랑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여왕. 아버지인 진평왕스라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간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0: 시고 헐.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헐. 지흥.
1: 일박을 타거든.
0: 헐. 지흥.
1: 를 말고서 밥 한 통만 나오느라 평생의 밥이 보안이로

0: 이러고 들어가다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1: 어?
0: 아이고 차붕 서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냐 마당새 너 잘 있었으며 요새 큰 서방님 성미는 좀 어떠시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포근을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1: 그렇지.
0: 접시에다 엽전을 올려놓고 이것은 편육이다. 이것은 채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매만 실컷 맞고 가실 것이니 도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방님을 아니 뵙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겠느냐. 흥보가 성큼성큼 놀부 사랑 앞에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든지. 아이고 형님 소인 논문 아니오. 예, 그 성씨간 뒤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 동생을 모르시오. 예,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로

0: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야.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1: 그렇지.
0: 예,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 깨려고 전해온 거목이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니라. 이런 놈은 그저 옥날 개 잡듯 잡아야 되느니라.

전간 주자헌들 철로파 금기 안에 가득가득 이 환호를 지어 내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백돈 얼며 지갱이 주자헌들

0: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1: 어.
0: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 정복관이라도 많이 주었으면 좋으련만.
1: 예.
0: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1: 어.
0: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1: 아.
0: 아니여보 아주 뺨이고 토마 뺨이고 세상이다 귀찮아 죽겠어.
1: 아.
0: 언제 나한테 정곡 갖다 맡겼든가. 알아봐. 알아쌀. 알아돈. 허고 뺨을 때려놓니
1: 어.
0: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하늘이 빙빙 돌고
1: 아.
0: 땅이 툭
1: 어.
0: 꺼진

흥보 은혜 갚을 죄에 미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되더니 다리가 나서서 그 제비가 날개 공부를 하는디

공부를 하는구나. 그만 장처로 빗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야. 살았구나 내 집이야. 부러진 다리를 한치 말어라. 고자오 손빈이는 양조이기 없었으되 첫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한쪽 한신이는 일지수가 없어 고스대 대

들어있으 불어진 타래를 원통이 생각 말고 멀고먼 말 이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옛주인을 찾으려무나 집이 저도 섭섭하여라 빨래줄에 가내려 안 뜨거니 무엇이라고 작별하고 고려 언니 다시 나라 그만 장천호 끝이 뜨고서 투야

그래요. 흥보는 제비하고 이별은이라고 눈물 보색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 제비는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기 두견은 조종기 만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일본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맹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오는

부러진 다리가 봉통 가져서 전동 들어오니 지비장수 물으시되 이놈 너 눈에 다리가 그리 봉통이잖느냐 흥보집이 여짜오되 예 소조가 아리이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 공부 힘을 쓰다 그중어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주인 흥보씨가 소조 다리를 이렇게 사러 왔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까 10분 통촉으로옵소서 지비장수 들으시고 흥보씨 선심이야말로 강남까지도 대단하신 장만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드리면은 네 은혜는 다 갚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네 예미지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고 다니겠지 위에 그런 화언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잉. 삼동이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인간 날짐승들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보 제비도 나오는디 아이 제비가 멋있었던 모양이여. 강남에서 이 흥보집을 찾아 나오면서 좋은 경치를 다 찾아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디 이것이 소활 제비 노정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가 보더라. 흑운 박차 백운 무릎 쓰고 거두 흥동 높이

지금 한참 날아옵니다.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저기요 동해 장망하구나. 중릉봉 올라가니 주자익이 넘논다. 황우토 황우탄 오작교 바래보니 저 동나무가 는배는 푸거을 두둥둥 두둥 울리며 어구야 어이기야 이어허 저저가니 원포기멍이 아니냐. 수벽사명장한테 불승청원 택별해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알지요. 청파상 왕래허니 석양천 여기로다 회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니 25현 탄약으로 반죽 찌시어 앉아 두견 성을 화답하고 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은 강자유라 황학루를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부발 백군천계 공유유라 정릉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북창가 도루게라 낭매화를 툭 차서 우연의 퍼하 얼렁 떨어지고 충남산을 지내 이수를 다 달라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 꼬덕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는 터요 연계 시간을 지내요 천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만우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내달라 상달문 지내

중관을 들어가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일월 순 식간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고탑 동군정 올라앉어 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국에 강동다리를 건너 칠성문 들어가니 평양은 연광정 구경로를 구경하고 대해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늘대 관덕절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이 진당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본표 박씨를 집에 나물 원암대 문밭성 내달 칠패팔패 창패바들이 하야 고개를 얼른 동작강 을강 승방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쭉 찌쩍 버리고 번뜩 주르르 파 얼펄라라 흥보문전을 당도 흥보문전을 당도하니 당상당합이거비래 편편히 노는 거동 무월 같다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여의주 물고 채운 가루로 늠론한 듯 단산봉하이 축시를 물고 오동 속으로 늠론한 듯 춘풍 황행의 난초를 물고 새두 중으로 늠론한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드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 얼씨구 낫다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인지와 북풍한 청한 비고기러이기 넋이 돼야 평사 나가는 놀다와 유알유소 얽힌 담기 구소차로 네가 뜨냐 원촌, 지촌 늘 보내고 욕향 청산의 문두견 소식이 적정마경은 터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천도 지도가 반갑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보우에 올라앉어 집이 말로 운다 사람 말로 할 것 같으면 흥보씨 그새 병환하셨소 나 강남 갔다 왔소 할 것인디 집이 말로 허느라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한집 표지 내 집에요 찬찬히 살펴보니 철골장각이 와전 당사실 녹화문 다리가 아리롱 아리롱이 진지 어찌하니가 내 집이랴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본표 박씨를 집에다 가물고 이듬 놀다 흥보양 주관진 앞에다가 박씨를

놀 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 뭐야.

0: 뭐야? 흥보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보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 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얼씨구. 형님, 처분 대화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 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절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니 천일 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금다 돈지금나 쌀이 없나 은금 보아가 없나 도경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은 잘 기삼꾼 바로 넓게 달아 안장 거기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나가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흥보야 네 계집 쫓기 하나 해볼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하버렸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은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꾸렸다 오족파 대모 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편에건 또 정전편 주르륵역과 산비떡과 빙과증비 생초 놓고 조락관님 우침초약 회관저녁공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청단수산자 폐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장기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라리 녹두채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꾹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은디 쇠조마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순간 부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흥보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얼씨구
0: 흥보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제수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시선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반디소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던

일할 박속이 늘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너네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널 저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지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건 네 흥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이나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1: 아이씨고.
0: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아이씨.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아이씨고. 야, 이놈 흥부야. 저 흥부에게 빌건 건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부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부야. 그건 나 주라.
1: 아이씨고.
0: 형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가 등짝을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은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정열의 새끼. 아, 형님 간에 그거 다 놔주려고 입힌 게 저 깊은 게 저 찍고 저 빠졌어. 빨리 내놔. 내가 지고 갈랄게. 형님, 자주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1: 아이씨고.
0: 이거 하나씩 주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식자는 여성 유식한 자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 건너뛰다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 골세. 자, 이 무덤이 웬일인가. 나이 사람 조망어다. 놀본 마누라 나온다. 놀본 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흥부네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다 퍼는디.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이로 실근 담그 줬소. 이 마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근 포함만 나오느라. 은근보화 나오면은 우리 형님 절에 바칠란다.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0: 형제.
1: 형제가 아니라 잊으셨소. 엄동설은 지운 날에 수다 헌 느리 것들과 후방.

0: 사람은 흥보마누라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었소.
1: 그렇지.
0: 당신은 그런 말 나눕니다. 아무 그래야지. 아.

0: 천석을 실었은들 대박 한 통군 당할순가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실근 당구 줬소.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식사 꼭 가.
1: 어이쓰고
0: 박이 쩍 벌어져 오느니 이 박풍 속에서는 웬가 비단이 나왔겠다.
1: 그렇지.
0: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이렇게 비단이 많이 나왔으니 우리 무엇 무엇인지 한번 세어나 봅시다.
1: 그렇지.
0: 흥보 마누라가 한번 꾸며 보는 뒤 푸른 난 푸른 난 일광 난 헐강 난

0: 박수가.
1: 흥보가 박세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2: 얼씨구 헐
1: 히리리리리리롱 히르곤 헐 헐 덥지리루

0: 지리야.
1: 하이 지흥
0: 일.

0: 우리야.
1: 헐.
2: 우체. 헐.
0: 가나.

0: 아쉬워.
1: 하, 주제, 하!

0: 리리야.
1: 어.

예.

부르마고소. 해가 청 고프거든 면 조미 끈을 졸.

0: 실근실근 박이 쫙 벌어지니 박통석이 흥부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둑놈이 박석은 싹 긁어가 버리고 나무 초상께만 훔쳐넣어놨구나.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버리소. 흥부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1: 열시고 허이.
0: 허이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석들 데리고 그냥 자네는 내 찌버리 속으리야.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들이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하나 쏘부 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이렇게 희머리로 다르르르 몰아놓고 개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톡톡 돌고 열고 보니 돌 하나가 뜨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돌 하나가 뜨고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같은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돌아서서 돌고 보면 돌아 나가.

0: 나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1: 자.
0: 흥보가 좋아라고 회 두 짝을 한쪽에다 들고 돈 한 끼미를 이 오른손에다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 하는디 흥 흥보가 좋아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끼미를 손에다 들고 춤을 추면서 노는다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옛산구는 술래밭개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의 지구를 가진 돈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가 얼씨구 돈 봐라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 건만 건너와서 너그 이모를 모셔오느라 형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 모자 얼기고 날 절시고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송이를 풀어가며 도주콩을 내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혜미를 줄란다 얼씨구 날 절시고 얼씨구 좋구나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진도 여성들은 노래로 말을 해요.
1: 노래 음도 상황에 따라서 슬프게 할 때는 슬프게 애환이 담겨서 슬프게 해야 되고. 이론은 대립사

0: 세월은 유수와 같다지만 청춘의 시절은 다 가고 어느새 백발이 가득하다.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귀한 선물이 있으니.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까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놀다 가세 놀다 나 가세.
0: 남도창과 남종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2: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3: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육잡이기는 못하고. 아.
4: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날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5: 좀 가까이 오네.
0: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6: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이니까. 그리고 유배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일 밭일을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단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진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0: 농촌의 여름은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초록빛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결실은 땅과 햇살과 물, 그리고 진도 여성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7: 그냥 나와서 먹은 줄 알고.
8: 그냥 나와서 먹은 줄만 알아. 참말로 해서 자식들 믿게 살리고 하려고 하면 이 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옛날에는 다 그랬지.
0: 고단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진도의 여성들.
9: 미쳐서 밥에서 끼를 먹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산가시니까. 돈 벌어야 자식들하고 또 살 것이라.
10: 옛날에는 부모들은 오직 아들만 생각했잖아요. 딸은 아예 공부를 갈치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도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4: 아니 보내.

0: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나와야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고단했던 삶. 그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0: 한과 서름의 세월이 노래가 되어 진도의 들판을 울린다.
1: 부러져라 일세나 퍼는데 기포도 많아.
2: 김 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0: 성설이랑 잘 또 돈다. 내리는 소리 정 미리는 소리로다.
1: 날그닥 잘그닥 자는 입에 언제 자고 진정해 갈까 내야.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0: 강강술래는 추석날 전후 달밝은 밤에 펼쳐지던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다. 여성의 놀이가 적었던 그 시절에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데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방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마을과 마을의 화합을 염원하던 강강술래. 여성들에겐 축제의 장이었다. 진도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강강술래를 접했다. 그리고 그 구성진 소리와 함께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1: 따라 따라 막내 따라 강강술래 밥 잘 먹고 곱게 커라 강강술래 인두코보시네 전지
0: 어린 딸이 곱게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진도의 여성들은 강강술래 노랫말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다.
1: 22살 먹어서 이 동해리라는 진도문에 동해리라는 마을로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사는데 밤에 강강술래 소리가 아주 들키더라고요. 그래서는 무슨 강강술래가 우리 마을에서 보면 명절 때면 엄마들이 우리 마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강강술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살 가니까는 바로 우리 큰 집 옆에 기아집 마당이 큰데 거기서 한 30명을 조직해갖고 그렇게 강강술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늘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 이렇게 빼는 것도 조금만 빼.

0: 말만 하고 넘어가도 알아먹잖아.
1: 무슨 놀이든지 이렇게 장단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렇게 꼭 그것도 뛰고 제일
2: 진강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요즘도 진도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삶의 노래다.
3: 문지 새끼를 잡았네.
2: 매운 시집살이와 힘겨운 농사일에 지친 옛 여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가슴에 쌓인 한을 소리와 춤으로 떨쳐버리는 시간. 강강술래는 진도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다.

0: 끌고 나가라고. 그럼 여기
1: 같은 게 지금 전수야 이거.
0: 여기 손 잡아. 옛날 할머니들 고생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강황술래 그 속에서도 재밌게 했던 이 놀이를 맥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2: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3: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잦은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킹강술래 할 때는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게 달도 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2: 소리와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강강술래. 구성진 가락에 가슴에 한을 싣고 사뿐사뿐 발디딤새에 신명을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4: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뒤를 이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5: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강강술래를 들으면 그냥 당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이러는 건데.
2: 강강술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0: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소개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2: 강강술래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름의 시절을 소리에 실어 진도 여성들을 위로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6: 공차도 포차도 되었네. 잡은 거 옥주걸 군지 새끼를 잡았네. 콩 하나 포다 하나 던졌더니 오곡 백곡이 철시

한을 신명으로, 슬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강강술래. 보름날 밤을 밝히던 그 화합과 신명의 놀이는 여성을 넘고 진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자리매

0: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던 소포리 사람들. 그곳엔 농사일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있다. 절절하고 가슴 시린 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진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슴에 쌓인 서름이 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1: 아두

0: 밝은 세상에 단을 긋네. 밤희로는 백일쌈하고 낮이로는 바라고 매고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부달라고 나를 일라서 글공 분화 시켜 주래.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 거나. 밭이 옆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 드리고 나면 뭐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애기 여기 옆구리다 젖먹이고 밥 잘 먹고 그저 가서 일백기는 몰랐어요. 일백기.
1: 열아홉의 시집아 안무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 많은 세월. 한남이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손님 마늘 까는가?
1: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3: 아이고, 박관님.
1: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팥.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2: 큰 엄마 왔는가? 응, 큰 엄마랑 잡숙에 그래서 구워 갖고 와서 맛있어.
4: 그건 안 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갖고 왔냐? 저 잡숙에.
0: 싸먹기 반 까먹고.
2: 사람도 그만하라게.
0: 반 까먹어.
2: 요새 편찮아갖고 무슨 못 잡순다 그래. 이런 거

0: 또 입맛 조금 고칠랑가 라고 해가 왔습니다.
1: 비가 깬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벚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한남리 할머니가 직접 일구고 갖고 온 소포리 노래방. 1983년 문을 연 이곳은 소포리 여성들에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0: 밖에는 원수라고 몰아내도 등기 등당해 등당해든
1: 이라는 틈틈이 노래방을 찾아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소포리 여성들은 그 해방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시름을 비운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채워진 신명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2: 흥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게 재밌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단 음악 그거 뺏기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3: 저는 한남네 어머니와 그 소포리 노래방의 정말 큰 역할은 바로 그 노래들의 소중함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상기해내고 또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는 발굴이라는 게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1: 한남네 할머니의 든든한 수제자인 이옥지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소포리 노래방엔 정다움이 깃든다.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미소에 고즈넉했던 집안도 어느새 분주해진다. 노래방 회원들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진도 홍주로 달랜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
0: 한 번 한 자리 해볼까? 아이고 대

0: 처음 갔을 때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노래를 개치더라고. 엄매들을 그러면 저녁에 파자극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노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함나님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도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피운다고 피했어.
1: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리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2: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0: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1: 불맛과 시간을 머금고 푹 고아진 백숙. 그 진한 국물만큼 소포리의 여름은 깊어가고 노래방의 소리도 깊어간다. 노래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부르는 소포리 여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를 견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2: 재미가 거짓말로 하나 돼.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1: 세상 만물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이시로고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의 정직함. 그것이야말로 농사를 주업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답고 푸근한 땅. 그리고 들판을 울리는 어머니의 노래. 바로 남도 들노래다.
3: 진도의 남도 들노래는 처음에 지정될 때도 조공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조공래 선생님의 딸인 박동매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진도의 특성이다. 그것은 진도 여성들이 논농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한 점이고요. 열두 오르라를 다 걸고야

0: 이름난 소리꾼이던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진도의 토속적인 소리를 익힌 소리꾼 조공예. 그는 꾸밈없는 소리에 강인함을 간직한 진도 소리의 어머니였다.
1: 제가 조공래 선생님이 육자배기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소리꾼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이분이 도대체 진도에 사시면서 일하면서 언제 이 노래를 다 배워서 하실까? 본인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목 안에 있는, 우리는 소리꾼은 몸이 악기라고 하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0: 한단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1: 조봉의 명창의 뒤를 이어 남도 들노래를 이어가는 박동매 명창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40년 된 창고를 두드리며 지난 추억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낭낭한 장구 소리. 어머니의 노래처럼 그립고 다정하다.
0: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간섭하고 요거 이렇게 줄도 좀 당겨주고 이제 북은 많이 못 쳤어도 장구는 제가 많이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좋고 낭낭하니 그럽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1: 조국내미

0: 정창은 여성으로서는 혹독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소리로 달래며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올랐고 진도 여성들의 삶이 담긴 들 노래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다. 노동의 소중함이 담긴 남도 들 노래, 그 소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1: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때 그 우리 어머니 때 그 전성기를 뭐 전자도 안 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완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 노래가.
0: 조국 내 명창의 사후 남도 들 노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 이것도
0: 그렇게 더욱 진도의 여성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도 들 노래를 지켜왔다. 남도 들 노래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노래다.
3: 이거는 저실살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할 때 이제 수건 쓰고 일하면 수건이 벗어질까 무슨 게 된담 냉풀을 이렇게 감고 또 뜨거울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 썼어요.
0: 옛 여성들이 남긴 소박한 삶의 지혜. 들 노래의 전통을 지켜가는 진도의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다.
4: 농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래가 그 동작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게 장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은 동작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0: 이제 모든 채비가 끝나고 들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또 들로레는 진도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년 농사의 모든 과정이 들로레의 힘찬 가락 속에 담겨 있는데, 목청 좋은 소리꾼의 선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누비다 보면 농사의 힘겨움도 모두 사라진다.

0: 이렇게 일하면서 흥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오면 그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1: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2: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

회사 일의 고단함도 구성진 아리랑 까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0: 진도의 어느 산자락. 박동매 명창은 그리운 이를 만나기 위해 산길을 오른다.
1: 혹시 우리 엄마가 더 살아 계셨어도 그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이 길이겠구나. 너는 그래도 딸 하나에도 애기들 데리고 고생함시로 삼시로 그래도 들노래 잘 이끌어 나가고 나는 너를 믿고.
0: 무심했던 딸을 탓하는 듯 어머니의 무덤가엔 잡초만 무성한데.
1: 우리 엄매, 아이고 매 참말로 딸 낳기는 식군이와 엄매 건데 우리 엄매 외꼬 따고 배꼬 따서 날만 달로 온다더니 어찌 그리 못 오신가 우리 엄매.
0: 그리움의 깊이만큼 커져만 가는 울음소리.
1: 두고 갔는가.
0: 박동매 명창에게 어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이다.
1: 우리 엄매. 우리 엄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분께 힘도 하나도 없고 엄매 여기 앞에가 석비가 세워지기를 했는가 반침이 되기를 했는가. 반침 못해도 석비는 내가 꼭 세워드릴라. 내가 너무너무 철도 늦게 들고 엄매 너무 미안해요.
0: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리도 놓고 세월도 놓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세월이었다. 하지만 서름의 세월을 진한 눈물에 흘려보내고 끝끝내 돌아온 어머니의 품. 이제 남도 들노래는 따스하고 온화한 남도들판의 품에서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땅의 위대함과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0: 진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날씨만큼이나 밝고 유쾌한 미소가 강성대 명창의 얼굴에 가득한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생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1: 딸로는 내가 큰딸,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하나만 서울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온다. 여기 우리 지금
0: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2: 저희 어머니는 진짜 그 하시고 싶은 국악을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한이 맺혔다.
1: 내가 내 한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집오게 너희 집 어른들도 어른들도 이걸 접근 못하게 엄격 그럴 때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내 한을 네가 자 풀어라. 네가 내 한을 풀어주라 분명히 그랬어. 남도
0: 소리꾼의 꿈을 키우던 이근녀 명창. 타고난 재능과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스승 이...

0: 이화중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맞딸인 강성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런 딸이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1: 어머니 사진이 좀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미처 못 찾고 이 사진만 지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더 잘할 건데 좀 성격이 가들가들해갖고 내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으면 좋을 건데 그랬다.
2: 세상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는 홍안이 뜨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르니 내가 어떤 일이 무엇이고 한번 나차 죽어지면은 풍망산 천흙이 되고 우리가 백발은 모두가 푸를 적은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다.
3: 강성대 선생님 소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음이 굉장히 다르세요. 목을 넣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식임새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식임새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느낌, 음색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2: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세상 내가 심긴 호박방모가 담장을 넘네.
1: 사람은 늙을 것이 아니야. 내가 언간 벌써 엊그제 같은데 82살이라면 참말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요번 날 우리 아들이 퍽퍽 운다니까 와서 보더니
4: 아이고 미 무거워라.
5: 먹지가 제일이야.
4: 아이고 먹어.
5: 먹어봐야지.
0: 요리. 우와. 와. 한여름 햇살을 받고 빨갛게 잘 익은 수박처럼 제자들을 향한 명창의 마음도 단단하게 연그러 가는데.
1: 자 먹어. 먹고 마음 돌리고 시원하게 먹고 공연 잘해야 돼.
4: 선생님 오늘은 공연을 육자배기하고 또 어떤 거냐.
2: 전에 눈이
0: 오늘은 강성대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날. 제자들은 공연을 앞두고 스승의 집에 모였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스승의 귀한 가르침.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스승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뻐꾹 세우는 여름이 오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다짐도 새로워진다.
2: 여름인 줄 알겠네다 나무 아비타고
1: 이봐
2: 응경노래.
0: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싣고 노래는 한여름 청량한 바람과 함께 고즈넉한 시골집 담장을 넘어갔다.

0: 내려.
1: 아무래도 이제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으로 내놓는데 모든 사람 그 삶에 곁들어서 그걸 다 겉으로 구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하잖아요. 밤에나 밤에나 낮에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 사랑이로 몰라.
2: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음이 판소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만의 민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공역을 한다면 민요는 이렇게 떠는 음을 얇게 얇게 얇게 하나하나 잡 여러 음들을 선생님은 세세하게 짚어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3: 진도의 여름이 남도 소리의 신명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4: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창의 열정에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남도의 흥취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1: 다른 판소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안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재밌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내놓음으로써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듯이 강송대도 예, 이름이라도 남아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 많은 양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그것입니다. 바로.
0: 바다로 외지로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온 세월. 그 힘들고 퍽퍽했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가슴의 한은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진도 여성들의 소리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도의 보물이 되었다.
3: 진도 여성에게 있어서 노래들은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쌓인 그런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라고 할까요?
4: 지금 우리가 민속이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 여자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럼 그 지켜온 그 전통 문화는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술, 노래와 이야기와 혹은 이 의례, 이 시김이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의례, 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진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들이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는 그 맥락,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날고 새면

0: 불규칙 아니에요.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였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안 좋아.
2: 이쁘게 안 좋아. 고맙습니다.
3: 3분이 좋아합니다.
4: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5: 되게 비싸고.
6: 더 비싸요.
7: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8: 공연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4: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8: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0: 월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응?
1: 예.
0: 오랜만이네. 어서 드세요. 예. 응. 아이고. 그러니까.
2: 다녀왔어요, 언니.
1: 다녀왔냐?
2: 네, 언니.
1: 그깟 녀석은 뭐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2: 언니, 오징어가 신기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데쳐드릴까요?
1: 좋지. 예. 참, 아가.
2: 네.
1: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2: 네, 어머님.
1: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1: 예,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3: 그럴까?
1: 형님은 요거 좀 잡고.
3: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4: 아이고, 별난 거.
1: 아이고, 좋네.